새소리 들으셨어요? 엘버트 윌리엄 캐텔비의 수도원의 정원에서 In a Monastery Garden이었습니다. 알렉산더 파리스가 지휘하는 런던 프롬나드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합창단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새소리 좋다고 권숙현님 그리고 6819 쓰는 분 가장 사랑하는 곡이 처음으로 나오네요. 용유미님도 새소리 좋다고 하셨습니다. 참 덥습니다. 오늘 뭐 서울 최고 기온 33도까지 예상되고 있는데 저희 신가음 오늘 준비한 음악은 더위야 물렀거라 짱짱한 음악 듣고 짜증 타파 이렇게 준비했어요. 유튜브 스트리밍

진행 중인데요.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신윤주의 가장음악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눈으로도 한번 확인하시면 기억하기 좋으실 거예요. 가장음악 들으시다가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생각나시면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10 열려있어요. 콩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6월 2일이잖아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뭔가 신성한 6월의 첫날 그리고 월요일 뭔가 다짐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 다짐 오늘도 잘 유지하셨습니까? 7360 쓰는 분이 1년 배우던 탁구 끝내고 어제 수영 다시 시작하신다고 수영복 세트 새로 마련하고 떠나야 되는데 왠지 쑥스러워서 움츠러진다고 하셨잖아요. 어제 수영 무사히 잘 마치셨는지. 아, 바야흐로 여름이고 이 여름에 딱 맞는 운동, 수영 즐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청하신 곡 준비했어요. 뱃노래 청하셨죠? 자크 오펜바흐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에서 뱃노래, 리처드 본인이 지휘하는 스위스 로망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자크 호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에서 벤노레, 리차드 본인이 지휘하는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수도원의 정원에서와 묘하게 이어지는 분위기 같습니다. 2448 쓰는 분이 깜짝 제 방 창틀에 아침마다 제비들이 노래를 부르곤 하죠.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음악 속의 새소리가 창틀에 우리 제비 아이들인 줄. 아, 황홀하셨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노래를 이 녀석들이 나를 위해 아, 함께 불렀을 수도 있죠. 7623 호 시절이 온데도 이 계절의 청량함을 어떻게 피할까요? 올해는 꽃을 봐야지 하고 진심으로 돌보는 치자가 꽃을 물기 시작합니다. 이야, 아름답겠습니다. 1681 오늘은 집 안에서 마음껏 즐거워하라고. 우리 동네는 비 옵니다. 여긴 김해예요. 아, 김해는 비가 오군요. 부럽습니다. 저 비 좋아하는데. 8856 서울은 덥군요. 대구에는 조용히 비가 내리고 있어요. 아이들 전부 잡혀가고요. 어디 학교 갔단 말씀이죠. 조용히 비 내리는 놀이터를 내려다보는데 참 평화롭습니다. 신가왕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하셨어요. 아, 좋은 아침 맞이하고 계시죠? 2448-1681-8856-7623 쓰는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317 쓰는 분 어제 사연해 주셨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가 산 밑에 있어서 그런가 날씨가 선선하고 참 좋네요. 아, 요즘 같은 때는 진짜 이렇게 산 밑에 터잡으신 분들 참 언제나 그렇지만 부럽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그 푸른 경치는 또 덤으로 얼마나 좋을까요? 차경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진짜 재산이 따로 그냥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늘 보면서 이게 내 재산이다 싶으실 것 같습니다. 정하신 곡 모차르트의 호른협주곡 1번 오늘 아침 함께하겠습니다. 모차르트 호른협주곡 1번 D장조 쾌 작품 번호 412 전악장 두 개 악장으로 이루어진 곡인데요.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론도 알레그로, 플렉스 클리저의 혼 카메라타 잘츠부르크의 연주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혼 협주곡 1번 D장조 쾌 작품 번호 412였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론도 알레그로로 이루어진 곡이었습니다. 펠릭스 클리저의 혼, 카메라타 잘츠브루크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4166 쓰는 분이에요. 아내가 클래식 라디오 콩 찐 애청자입니다. 아래층 인테리어 공사 소리로 음악을 들을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어폰을 껴도 볼륨을 높여도 소용없다고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힌트 좀 주세요 하셨습니다. 이럴 땐 잠시

내 도서관 혹은 카페 어떠신지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집에서 그 울림 온전히 다 버틸 이유가 없어요. 예. 선선한 곳으로, 예. 음악 좀 이어폰 귀에 꽂고 책 읽을 수 있는 곳, 아니면 또 숲으로 잠시 피신하시는 게 어떨지.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9시 26분입니다.

0: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1: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음악 그리고 탄호이저입니다.

1869년 어느 날 프랑스 엑상프로방스에 살고 있던 화가 폴 세잔이 캔버스 앞에서 작품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의 배경은 평범한 집안, 적당히 낡고 평범한 붉은 소파와 검은색 피아노는 마치 세잔 자신의 집인 듯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이 있었어요. 소파에 앉은 여인은 뜨개질을 하고 있고 피아노 앞에 앉은 여인은 악보를 보며 연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이 연주하는 음악은 당시 유럽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작곡가 바그너의 작품이었습니다. 기존 오페라의 반기를 들고 자신만의 새로운 음악극의 개념을 제시한 바그너. 많은 예술가들에게 자극을 줬고요. 세잔 역시 바그너의 그런 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이전의 전통과 차별되는 대담하고 혁신적인 회화를 선보이겠다 각오를 다졌고 그 각오를 이 그림 안에 조용하고 은밀히 담아냈습니다. 바그너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완성한 이 그림 제목 피아노에 앉은 여인 타노이저 서곡이었습니다. 프랑스 후기 인상주의 화가 폴 세잔의 작품 피아노에 앉은 여인에는 타노이저 서곡이라는 제목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이 연주하는 음악이 1845년에 초연된 바그너 음악극 타노이저와 바르트부르크성의 노래 경연 서곡인데요. 웅장한 관현악으로 연주하는 이 곡은 바그너 스스로도 피아노 독주용으로 편곡을 했고요. 프란츠 리스트도 화려한 기교를 더해 피아노 곡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곡들은 당시 많은 피아니스트들에 의해 독주회나 살롱에서 연주되곤 했죠. 세잔 그림 속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여인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세잔의 친누이라는 주장이 가장 유력합니다. 세잔은 타노이저 서곡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릴 만큼 바그너의 음악과 그의 실험 정신을 존경했지만 두 사람이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대신 주변 음악가들의 이야기와 악보를 통해 바그너를 접했고 바그너의 음악에서 영감을 얻어 타노이저 서곡이라는 작품도 탄생시켰죠. 바그너와 세잔, 두 예술가의 정신이 깃든 이 그림은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타노이저였습니다.

프리앙카 처리스의 피아노 연주로 리아렛 바그너의 타노이저 서곡이었습니다. 바그너가 직접 피아노 버전으로 편곡한 그 곡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음반 튀어서 계속 한 구간 반복되고 있나 싶을 정도로 무한 반복되는 야 집요하다 싶은 바그너 피아노 버전 타노이저 서곡이었습니다. 이수연님께서 세잔의 피아노 치는 여인 괄호 소녀 그림 보면서 듣고 있다고 타노이저 서곡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그 그림을 보셨군요. 피아노 치는 소녀는 세잔의 여동생 그 옆에서 바느질하는 여인은 어머니라고 AI가 알려주네요 하셨어요. 그림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아, 저는 이 작품 진짜 너무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그림이 야 정말 세잔의 작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세잔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과 그림, 뭐 피리 부는 소년, 또 뭐 카

때치는 사람들 뭐 이런 작품 말고도 참 많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인상 깊은 작품이 바로 이 타노이저 서곡 제목을 갖고 있는 피아노 치는 소녀 여인 이 작품인 것 같은데 검은색 피아노와 하얀 옷을 입은 소녀가 흑백에 아주 강렬한 대비를 보이고 또 빨간 소파에 앉아있는 여인도 검은 재킷을 입고 있어서 근데 그 두 사람이 각자 대면하지 않습니다. 바느질 하는 여인은 자신의 그 손을 응시하고 또 피아노 치는 소녀는 악보를 응시하고 뭔가 일상적인 한 가정의 한 모습인데 온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모던한 느낌을 주는 아주 묘한 분위기의 작품 세잔의 피아노 치는 소녀 타노이저 서곡과 함께 오늘 바그너의 타노이저 서곡 피아노 버전을 음악 그리고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48 중에서 템포짓이 없는 1악장 듣겠습니다.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의 연주입니다.

브란데부르크 협주곡 가운데 참 울림이 좋은 것 같습니다.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의 연주로 들으셨는데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 브란데부르크 협주곡 3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48 가운데 템포 짓이 없는 1악장 들으셨습니다. 제가 그 피리 부는 소년 만의 그림을 또 세잔이라고 착각해서 말씀드렸군요. 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음악 그리고 조금 전에 타노이저 함께 했는데 그런 생각 들었어요. 세잔과 바그너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그런데 바그너가 지은 그림 아니 바그너가 지은 음악 타노이저를 듣고 세잔이 큰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예술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오늘도 어디선가 또 예술로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주 가정음악이 준비한 음반 선물 소개합니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건의 신보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리스트의 대표작 사랑의 꿈, 위안, 메피스토 왈츠 등을 비롯해 다양한 편곡 작품들까지 리스트 음악의 정수를 고루 만나볼 수 있는 앨범입니다. 선우예건은 화려한 기교 넘어 리스트 음악이 지닌 풍부한 표현력, 철학적 깊이를 드러내는 데 집중했다고 하는데요. 선우예건이 들려주는 리스트의 목소리와 드라마가 담긴 이번 새 음반 가정음악 애청자분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우편번호를 포함한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꼭 사연 본문에 남겨주세요. 다섯 분 추첨해서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음반에는 리스트에 숨어있는 보석 같은 곡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제에 이어서 고타 군주들의 묘지섬이라는 작품입니다. 작센에 있는 어떤 고타 공국이라는 곳에 어떤 공작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또 아마추어 음악인이었대요. 그래서 이 공작이 지은 가곡을 리스트가 듣고 다시 피아노 버전으로 편곡한 작품입니다. 선우예건의 연주로 프란츠 리스트 고타 군주들의 묘지섬 썰 작품 번호 485B 듣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선우의 권의 연주로 그의 새로운 음반 리스트 가운데 들었습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고타 군주들의 묘지섬 썰 작품 번호 485B 전해드렸습니다. 0775 쓰는 분, 아까 타노이저 서곡 바그너 버전 들을 때 이런 사연 주셨습니다. 제 대학 시절 졸업 연주곡이라고 그때 리스트 편곡 버전 연주하셨대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대형 트럭 운전하면서 라디오로 매일 듣습니다. 지금은 음악에서 너무 멀어진 삶을 살고 있어. 유독 이 곡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멜랑콜리해진다고. 동기들, 스승님들 모두 어떻게 살고 계실지. 민혜기 교수님, 라이진 교수님 건강하세요 하셨어요. 그러시군요. 0775 쓰는 분 반갑습니다. 커피 한 잔 나누겠습니다. 3912, 결혼기념 20주년이라 남편과 부암동 나들이 갑니다. 제가 곧 자격시험이라 멀리는 못 가고요. 좋아하는 만두국 먹고 부암동 가면 늘 찾는 디저트 가게에서 차 한 잔이랑 케이크 한 조각 먹고 오는 게 다예요. 어? 저 좋아하는 곳인데? 거기 만두국이 참 점잖죠. 깔끔하고. 거기 디저트 가게 저도 좋아하는데 미술관 나들이는 안 하시나요? 아, 가는 길이 조금 막혀도 즐겁습니다 하셨어요.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 보자. 유원 정원이 아빠 사랑해요 하셨어요. 아, 유원이 정원이 아빠시군요. 따님들 이름인가요? 이름도 참 곱습니다. 더 행복하시길요. 3912 쓰는 분께 커피 두 잔 보내야겠습니다. 20주년이라는데. 그리고 또 한 분. 9071, 올해 마흔입니다. 어제 다초점 렌즈 맞추고 왔습니다.

5살 많은 신랑이 작년에 맞췄는데 우우 울고 계세요. 저만 빨리 늙고 있는 것 같아 슬퍼요. 아, 남편은 44세 하셨는데 앞질러 가셨나요? 아, 다초점 좀 일찍 진입하셨는데. 아, 907 하나 쓰는 분. 그쵸? 이거 나 벌써? 이런 기분. 사실 저도 40대 때 다초점을 맞춘지라 저도 눈이 많이 안 좋아요. 비슷해요. 동병상련. 907 하나 쓰는 분께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뭐 제가 더 저도 같은 입장이라는 거.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10시 1분입니다.

레오 딜리브 오페라 라크메 중에서 꽃의 이중창 샬로 처치의 음성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소프라노, 메조 부분 다 부르고 오버더빙한 그런 버전이었습니다. 샬로 처치 어린 시절 천사의 목소리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던 웨일스 출신의 여성 가수 샬롯 처치의 음성이었어요. 앞서 들으신 곡 조르주 비제 오페라 카르멘 중에서 아바네라 필리파 조르다노의 음성이었는데요. 이탈리아 출신의 클래식 팝 크로스오버

성악가입니다. 이 아바네라를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어? 이 버전은 이런 버전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주 신기합니다. 이런 곡을 대체 어디서 찾으신 건지 조성현님 또 최진홍님이 아주 간질간질하고 만나게 부르시네요. 기분이가 좋아집니다 하셨어요. 아 그러게요. 이런 곡을 또 어떻게 찾았을까. 저도 이런 버전 처음 들었거든요 오늘. 6964 쓰는 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늘같이 공기가 무거운 날엔 저의 노동요 카르멘 아바네라 듣고 싶다고 하셔서 준비했습니다. 아, 샵 9310으로 신청곡 그리고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931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어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아,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인테리어 공사 소리에 힘들어하시는 분 있었는데 김지영님이 머스키 세븐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만한 게 없다고 저도 잘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10시 12분입니다.

0: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1: 화요일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오직 한 사람의 음악만 채우고 깊고 진한 감동과 여운을 느껴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청명하고 섬세한 클라브생 음색으로 인간 내면의 깊은 감성을 어루만진 음악가입니다. 바로크 시대 프랑스 음악을 대표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프랑스와 꾸브랭을 좋아하세요?

프랑스 와쿠프랭 1668년 프랑스 파리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찍부터 오르간과 클라브생 연주에 재능을 보였고요. 많은 건반 음악을 작곡했죠. 특히 약 220곡에 달하는 클라브생 소품을 완성했고 이 곡들은 오르드르라 불리는 27개 모음곡 안에 잘 정리했습니다. 섬세한 감성을 담은 쿠프랭의 클라브생 소품에는 바로크 궁정에서 유행한 춤곡을 비롯해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인물에 대한 헌사와 추모, 또 특별한 영감을 주었던 사물이나 자연에 대한 묘사, 그리고 사회에 대한 풍자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주제를 넘나듭니다. 그중 몽환적이고 감각적인 소품, 신비한 바리케이드, 똑딱거리는 시계소리를 묘사한 틱톡쇽 또는 마리유땡, 지금도 널리 연주되는 그의 유명한 작품들이죠. 또 오르드르 11번에 수록된 옛날 위대한 음유시인들의 이야기는 풍자적인 음악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권력을 손에 쥐고 젊은 음악가들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음악가들을 원숭이와 곰에 묘사했어요. 우아함 안에 날카로운 비판을 숨겨둔 이 곡을 통해서 쿠프랭은 당시 젊은 연주자들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의 표상이라고 추앙받기도 했습니다. 쿠프랭의 클라브생 작품들 소개해드린 신비한 바리케이드 그리고 틱톡쇽 또는 마요땡에 이어서 오르드르 11번 중에서 다섯 번째 곡 위대한 옛 음유시인들의 이야기 이렇게 세 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입이 그냥 떡 벌어지는 연주였습니다. We Get the Drapis의 Clavsing 연주했어요. 전자음악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 바로크 음악이 오르간 연주도 그렇고 오늘 들으신 Clavsing 연주도 그렇고 이렇게 매우 현대적인 예 그런 소리로 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프랑스와 쿠프랭의 곡이었습니다. 오르드르 11번 중에서 다섯 번째 곡 위대한 옛 음유시인들의 이야기라는 곡이었습니다. 모음곡 스위트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쿠프랭은 자신의 이 클라브생 곡들 220곡에 달하는 이 많은 곡들을 오더의 프랑스어 되겠습니다. 오르드르라는 규칙으로 잘 정리를 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 신비한 바리케이드는 다비드 프라이의 피아노 연주 그리고 틱톡쇼 또는 마이오땡은 알렉상드르 타로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조금 전에 들으신 위대한 옛 음유시인들의 이야기는 클라브생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화요일에는 한 작곡가의 음악을 집중적으로 파보는 시간입니다. 누구누구를 좋아하세요? 오늘은 꾸뿌랭을 좋아하세요? 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720년 이후 프랑스와 쿠프랭의 관심은 점차 건반 음악에서 실내악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200곡이 넘는 건반 독주곡 작곡에 주력했던 쿠프랭은 점차 범위를 넓혀서 다양한 악기를 위한 음악에 도전했고요. 이 시기에 많은 실내악 곡들이 만들어졌어요. 건반 음악에 비하면 익숙하지 않은 실내악을 작곡하면서 쿠프랭은 아르칸젤로 코렐리의 작품을 모델 삼았습니다. 이탈리아의 거장 코렐리의 트리오 소나타를 접하면

면서 해답을 찾아 나간 구브랭. 코렐리에 대한 존경을 담아 그에게 헌정하는 신뢰악을 작곡했는데요. 이 곡이 바로 코렐리 예찬 파르나수스 산입니다. 줄여서 코렐리 예찬이라고 흔히 불리는 이 작품. 코렐리 스타일의 바탕을 둔 일곱 곡의 모음곡이죠. 코렐리 예찬이라는 작품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악곡이 시작되기 전에 코렐리를 예찬하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어요. 이 문장들은 뮤즈의 발자취를 따르는 코렐리로 시작해 코렐리에 대한 감사로 끝맺는데요. 요즘은 연주자들이 청중들에게 직접 읽어주고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건반 음악에서 실내악으로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던 시기에 탄생한 작품 코렐리 예찬. 프랑스 감성을 품은 꾸브랭과 이탈리아의 유쾌함을 대표하는 코렐리의 기질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쿠프랭, 코렐리 예찬,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잉글리쉬 바로크 솔로이스트의 연주입니다.

프랑스와 쿠프랭의 코렐리 예찬, 존 엘리엇과 디너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트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콩으로 강인숙님이 간만에 가정음악 여유있게 듣는다고 쿠프랭 2탄도 언젠가 해주시겠죠? 하셨어요. 그러게요. 쿠프랭 음악 오늘 한 주로 마무리하긴 너무 아쉬운 마음 저도 갖고 있습니다. 쿠프랭을 좋아하세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프랑스의 작곡가 모리스 라벨은 작곡 활동을 잠시 접고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3년 후 전쟁에서 돌아온 라벨은 입대 전에 쓰다가 중단한 작곡을 다시 시작했는데 이 작품에 똥보드 쿠프랭, 쿠프랭의 무덤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여기서 쿠프랭은 라벨이 존경하는 음악가 프랑수아 쿠프랭을 의미했죠. 라벨은 쿠프랭이 활동하던 18세기 프랑스 음악이 가장 찬란했던 시기가 다시 찾아오길 바라는 기대, 또 쿠프랭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이 곡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뜻하는 프랑스어 똥보는 쿠프랭이 활동하던 바로크 시대에 유행한 음악의 한 형태였는데요. 당시 프랑스 음악가들은 존경하거나 특별한 애정을 지닌 사람들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추모 음악을 작곡했고 그 음악에 똥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라벨은 이 전통을 계승해서 존경하는 쿠프랭과 전쟁으로 떠난 영혼들을 추모하는 의미 를 무덤이라는 단어에 담은 겁니다. 프렐루드로 시작해 후가를 거쳐 토카타로 마무리되는 라벨의 꿈.

불행의 무덤. 오늘날까지 사랑받는 이 곡 곳곳에는 18세기 프랑스 음악이 가장 찬란했던 시절 프랑스와 쿠프랭 음악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모리스 라벨, 쿠프랭의 무덤 중에서 첫 번째 곡 프렐루드와 세 번째 곡 포르란,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주로 모리스 라벨 꽃불행의 무덤 중에서 첫 번째 곡 프렐루드와 세 번째 곡 포렐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꽃불행을 좋아하세요 함께하면서 코렐리의 작품을 보고 신뢰하게 도전하게 된 꽃불행이었고요. 다시 꽃불행을 추앙하는 라벨이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지었습니다. 오늘 음악 그리고에서는 또 바그너의 작품을 보고 영감을 얻었던 세잔의 작품을 소개했는데요. 오늘 가정음악은 정말 이렇게 영감의 샘물이었어요. 오늘 하루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고받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엔지니어 박기용,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준, 이가현, 전신윤주였습니다.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된 하루 보내세요.

0: 대한민국 클래식의 미래 KBS와 한국전력의 문화예술 파트너십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가 오는 6월 개최됩니다.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4개 부문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경연은 만 35세 이하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수상자에겐 최고 1천만 원의 상금과 KBS 교향악단 협연, 국내외 마스터 클래스 등 특전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참가 요강 및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S 한전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 꿈과 패기가 가득한 젊은 음악인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이 행사는 한전 KPS, 한전 KDN, 한전 기술이 함께합니다.
1: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독일의 작가 E.T.A. 호프만은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오히려 삶의 진실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예술 중에서도 음악이야말로 그런 환상을 가장 깊이 체험하게 해주는 예술이라고 여겼지요. 말에 묶이지 않기에 듣는 사람을 더 멀리 데려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런 호프만의 생각은 실제 음악가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고, 그렇게 환상곡은 낭만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장르 가운데 하나가 됐는데요. 문학을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김송현이 마스터로 함께하는 6월의 살롱드 피아노, 그 첫 시간인 오늘은 슈만과 스크리아빈이 펼쳐 보이는 환상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는 오늘 한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을 검색해 주세요. 보다 가깝고 생생하고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이제 곧 펼쳐질 라이브 콘서트를 눈으로 보시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럼 보이는 살롱드 피아노 지금 시작할게요.

문학으로 꿈을 꾸고 음악으로 꿈을 그리는 종합예술인. 강렬하고 우아하게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비르투오소. 피아니스트 김송현이 6월 살롱드 피아노의 마스터로 함께합니다. 국내 유일의 생방송 렉처 콘서트가 열리는 이곳은 보이는 살롱드 피아노. 네, 피아니스트 김송현이 마스터로 함께하는 6월의 살롱드 피아노,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꿈과 열정 사이라는 주제로 마련해봤고요. 먼저 라이브 연주를 청해 듣겠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환상 소곡집, 그 가운데 첫 번째 곡 저녁에, 두 번째 곡 비상 청해 듣겠습니다. 김송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감상합니다.

0: 감사합니다. 슈만의 환상 소곡집 가운데 첫 번째 곡 저녁의 두 번째 곡 비상 김송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와 강렬한 에너지였습니다. 그 앞에는 정말 꿈속을 걷는 것만 같았는데요. 조을순님께서 김송현 피아니스트와 6월 한 달이 반짝인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오명근님 문학을 연주로 표현하는 작가 피아니스트 김송현님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금호아톨 연세에서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연 보고 오셨었군요. 용유미님도 연주가 너무너무 감미로워요. 이희원님께서는 힘든 상담 끝내고 나왔는데 저를 위로하는 음악이 나오네요. 적어주셨습니다. 아, 조금 힘을 얻으셨나요? 오전부터 애 많이 쓰셨고 오늘 음악실 한 시간 함께 하시면서 더 충전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옴브라마이프 닉네임 쓰시는 분 시 낭송하시는 김송현님을 음악실에서 또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적어주셨네요. 아 이번 한 달 동안 또 김송현 피아니스트의 시 낭송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김송현 마스터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아, 잘 들었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저는 김송현 씨의 슈만 연주를 들으면 왜 이렇게 아프죠? 아, 막 저릿해요,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아, 저희가 언제 마지막으로 봤었죠? 아, 맞다. 1월에 음반 발매했었을 때.
1: 네, 음반 발매하고.
0: 연출 배웠었었고, 이렇게 또 계절이 바뀌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음반이 1월 1일에 타임스케이프 발매되어가지고, 그거 관련돼서 3월에는 롯데콘서트홀에서 음반 발매 기념 독주회도 했었고요.
0: 네.
1: 그리고 뭐 KBS 경악단과 락마인더프 2번 협연도 있었고 뭐 KCO랑도 연주가 있었고.
0: 이야.
1: 그리고 5월에는 이제 석사 대학원 네. 졸업을 했습니다.
0: 축하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고생 많으셨습니다.
1: 네. 다음 과정을 준비하고 있어요.
0: 네, 그러시군요. 아. 저희 KBS 음악실에서 2024년 12월에 살롱 드 피아노 그때 네. 처음 해주셨었죠. 그때 참 김송현 많이 들려줄 수 있는 낭만적인 선곡과 또 그보다 더 특별한 기획으로 한 달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주었던 생각이 납니다. 2026년 6월 또한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첫 곡으로 슈만의 환상 소곡집을 골라주셨네요.
1: 네. 네. 많이들 이제는 알고 계시겠지만 슈만은 제가 가장 애정하고 사랑하는 작곡가인데요.
0: 네.
1: 그의 생일이 6월 8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0: 아 그래요.
1: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0: 6월에 태어났었군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이 작품 환상 소곡집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연주한 슈만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6월에 한 달을 여는 오늘 이 네. 제가 가장 처음으로 만난 슈만을 들려드리는 게 어떨까 해서 이렇게 네. 선곡을 하게 되었고요.
0: 네.
1: 이 작품은 총 8개의 소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서 연주해드린 건 1번과 2번, 즉 저녁에 그리고 비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1번은 슈만 자신이 섬세한 황혼의 색채라고 묘사한 곡이고 또 슈만의 내성적인 면모를 대변하는 캐릭터인 오이즈비우스적 세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0: 네.
1: 이후 또 그와 대비되는 성격의 2번은 비상이라는 제목 그대로 도약과 상승의 충동이 음악을 지배합니다. 격렬하게 치솟는 동기와 폭발적인 리듬은 슈만의 외향적 캐릭터를 대변하는 플로레스탄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드러내죠.
0: 네, 네. 느꼈습니다. 네. 연주를 통해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쳤었다고요?
1: 네, 네.
0: 와, 놀랍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저도 그때 어떻게 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0: 그때 처음에 이 곡 만났을 때 어땠어요? 기억나나요?
1: 그냥 선생님이 너랑 잘 맞을 것 같아 라고 권해주셔서 그냥 들어봤는데
0: 네.
1: 그 1번이 너무 그런 석양 지는 풍경 같았어요. 저는 그때 목화꽃이 가득 피어있는 그런 풍경을 상상했었던 것 같아요.
0: 목화꽃?
1: 그런 곳이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0: 예.
1: 그렇게 그런 목화 이렇게 꽃들이 다 피어있는 그런 곳에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온 세상이 주홍빛으로 저무는 와중에 이렇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 예, 마음이 이 곡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0: 네, 네. 이야, 그랬군요. 그때부터 슈만을 애정하게 됐나요?
1: 네, 그 곡을 연주하면서 처음으로 빠져들게 됐고
0: 네.
1: 또 그 이후에도 이 슈만과 같은 이 곡과 같은 시기에 작곡된 다비드 동맹 무곡집
0: 네.
1: 또 어린이 전경 같은 곡들 이어서 연주하면서 아, 슈만이 내 마음속에 정말 맞닿아 있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된 것 같아요.
0: 네, 네, 참 그런 특별한 음악가를 오늘 살롱드 네. 피아노의 첫 순서로 골라준 것에 대해서 또 이제 김성현 씨의 마음이 느껴지고 네.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렇습니다. 이 작품을 썼었을 당시 슈만의 상황이 어땠었나요?
1: 사실 이 곡이 1837년에 작곡되었는데요. 네. 그때 그의 초기 피아노 작품들 가운데서도 가장 문학적이고 내면적인 세계를 품은 작품으로 여겨져요.
0: 네, 초기작이군요.
1: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비드 오메모국집 같은 곡들도 그때 작곡이 되었고요. 근데 역설적으로도 슈만 개인의 사랑은 굉장히 고통받던 시기입니다. 그가 네. 자신의 스승 프리드리히 비크의 딸이자 당대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였던 클라라 슈만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던 거는 아시겠죠.
0: 너무나 그러나, 유명한
1: 네, 네, 비크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만큼 고통을 받고 있던 시기였어요.
0: 네.
1: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었고 오직 편지를 네.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았죠. 그러나 다들 아시겠지만 3년 뒤인 1840년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0: 전 가끔씩 그런 상상합니다. 그 둘이 끝내 사랑을 이루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펼쳐졌을까? 클래식의 역사가 슈만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1: 너무 마음 아픈데요. 너무 두 사람은 아. 서로를 위해 존재했던 사람 같아서요. 저한테는.
0: 그렇죠. 맞아요. 운명이었죠. 운명. 네. 환상 소곡집이라는 작품 제목은 슈만이 직접 붙인 건가요?
1: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슈만이 환상 소곡집을 이 곡뿐만 아니라 이후에 뭐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해서도 썼고 또 후기 피아노 작품 중에서 나오는데
0: 네.
1: 이 환상 소곡집은 독일 낭만주의 작가인 E.T.A. 호프만의 문학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0: 네.
1: 슈만에게 문학이란 음악과 분리된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 더 중요한 영역으로까지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 파울, 호프만 또 하일리 하이네와 같은 작가의 작품을 열렬히 읽었고 또 신의 사랑 같은 저번에 제가 살롱드 피아노에서 연주를 했었는데
0: 네.
1: 그거는 하이네의 시를 이렇게 가사로 차용해서 연주하기도 했었죠.
0: 그렇죠. 네. 참 섬세한 음악가이고 슈만은 정말 그 어떤 음악가보다도 문학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1: 네, 그랬던 것 같아요.
0: 네, 김송현 씨도 문학 소년이셨죠. 음악을 전공하는
1: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0: 아, 그러네. 이제 석사도 졸업했으니까.
1: 청년?
0: 문학 청년.
1: 청년.
0: 아, 저 아직 제 생각에 중학교 1학년 상상을 하면서
1: 네.
0: 그때도 참 글읽기를 좋아했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저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네. 쭉 글을 쓰고 네. 읽는 걸 좋아했죠.
0: 네, 네. 그러면 이제 슈만의 이런 배경을 알지 못했더라도 음악을 딱 보았을 때부터 아, 이 사람은 정말 시적인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었나요?
1: 자동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0: 아.
1: 슈만이 다른 작곡가들보다 부제를 많이 사용한 편이기도 하고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자신 마음속에 있는 음악을 이렇게 문자화시키고 또 언어로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도 있었고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0: 네.
1: 생각을 해요. 또
0: 네.
1: 음악신보라는 그런 잡지도 자기가 창간을 했잖아요.
0: 네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 호프만이라는 사람과 슈만과 혹시 당시에 교류가 직접적으로 있었었나요? 어땠나요?
1: 직접적으로 있었을 것 같은데요.
0: 왜냐하면 그만큼 작품을 보고 이제 영향을 받아서 또 그의 문학 세계를 보고 이제 음악으로 옮기고자 했었으니까 상반되는 요소들이 공존하는 호프만의 작품 분위기가 오이제비우스
1: 네.
0: 그리고 플로레스턴으로 대표되는 슈만의 내면 세계와도 통하는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슈만의 환상 소곡집 계속해서 또 이어서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다음으로 들어볼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1: 네. 이제 5번과 6번, 7번을 연주 드릴 거예요.
0: 네.
1: 먼저 연주 드릴 곡은 5번인데요. 밤에 In the Nacht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어요.
0: 네.
1: 이 작품 전체 정서적인 중심이 되는 곡으로 자주 언급이 되는데요. 이 곡에 스토리가 있어요. 사실
0: 어떤 스토리?
1: 클라라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곡이 그리스 신화 속 연인 헤로와 레안드로스의 비극적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고 써두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헤로는 신전의 여사제였고 레안드로스는 그녀를 사랑한 청년이었습니다. 레안드로스는 밤마다 바다를 헤엄쳐 헤로를 만나러 갔지만 폭풍우 속에서 익사했고 이를 본 헤로 역시 뒤따라 목숨을 끊는다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 있는데요. 실제로 곡 전반에 걸쳐서 어두운 저음의 움직임과 파도처럼 불안하게 몰아치는 리듬이 지속되는데 그럼에도 곡의 중심부에는 두 사람이 그런 바닷속에서 배를 타고 만나는 장면이 그려져요. 사랑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0: 네네.
1: 그런 너무 가슴 아프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있습니다.
0: 슈만이 자기 자신을 레안드로스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같아요.
1: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시기에 만나지 못하는 으니까.
0: 그러니까 만날 수만 있다면 어떤 바다라도 헤엄쳐 갔을 텐데 네. 슈만의 그 마음으로는 이 작품 환상 소곡집 중에서도 슈만이 이 5번을 참 특별하게 생각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5번이 가장 중요할까요?
1: 말씀하셨던 이유 때문이 네. 아닐까요?
0: 네.
1: 클라라를 생각하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또 고통스러움 그럼에도 그녀와의 그런 미래를 그리는 열망, 상상 그런 것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0: 네. 슈만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5번 감상해 볼 네. 것이고 이어서 또 6번과 또, 7번 네. 들려주실 거죠?
1: 6번 우화 또 7번 꿈의 소용돌이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화상 소곡집의 8곡이 하루의 여정을 암시한다고 생각해요.
0: 하루?
1: 네. 근데 5번에서 7번까지를 들으면 그 이유를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0: 알겠습니다. 지금 라이브로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전해드리는 한 시간입니다. 지금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 검색하시고 이 현장을 눈으로 보시면서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성현 피아니스트가 가장 애정하는 작곡가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환상 소곡집 그 가운데 다섯 번째 곡 밤에 여섯 번째 곡 우화, 일곱 번째 곡 꿈의 소용돌이 김송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지금 청해 듣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슈만의 환상 소곡집 가운데 다섯 번째 곡 밤에, 여섯 번째 곡 우화, 그리고 방금 들으신 일곱 번째 곡 꿈의 소용돌이까지 김송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감상해 보았습니다. 5559번 쓰시는 분께서 슈만의 섬세함과 격정이 동시에 느껴지니 반갑고 신기합니다. 웬일인지 눈물이 고이네요. 좋은 연주 감사합니다. 적어주셨습니다. 현식닉님 쓰시는 분 멋있습니다. 김태주님은 부산은 비가 내리고 있어서 슈만과 클라라의 사랑을 느끼며 라이브 음악을 들으니 정말 좋네요 말씀하셨어요. 아, 비 내리는 부산 그리고 남쪽 지역이군요. 아, 오전부터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던데 태풍의 영향이 자권에 들고 있다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다들 안전 유의하시면서 그렇지만 또 음악과 함께 평온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4632번 쓰시는 분 선곡의 이유가 너무 좋아요. 아나운서님 바로 앞에서의 직관도 부럽습니다. 김성현님 졸업도 축하드립니다. 적어주셨습니다. 1606번 쓰시는 분께서는 슈만의 곡을 당시 어린 나이에 표현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요.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서유나님, 김성현 피아니스트님 손끝에서 나오는 피아노 소리만큼 목소리의 음색까지 아름다우십니다. 조곤조곤 이야기해 주시는 문학이 귀에 쏙 들어와요. 미니님, 섬진강변에서 목화꽃 처음 봤었는데 그 기억 끌어내어 보며 음악을 감상합니다. 이렇게 다들 귀 기울여서 송현 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십니다. 김정현님께서는 지난번에 오셨을 때 이렇게 베이지 의상이었는데 오늘은 하늘하늘 검정 블라우스와 검정 팬츠로 환상적인 오늘 살롱드 피아노 함께합니다. 적어주셨어요. 진짜 의상 스타일이 지난번에 오셨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아까 베이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이렇게 카페 라떼 같은 그런 은은한 이런 빛깔의 네. 옷을 입고 오셨어요. 또 오늘은 올 블랙이시네요.
1: 네.
0: 네. 의도가 분명히 있을 텐데 또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1: 이 의도는 네. 이후의 곡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근데 또 슈만의 밤에와도 되게 잘 어울리는 곡인가 싶기도 합니다. 네,
0: 네, 네. 아, 멋집니다. 그 우리 유튜브 사진도 바뀌었고 네. 뭔가 지난 1월간은 또 다른 이미지로 살롱드 오페라를 함께 살롱드 피아노 죄송합니다. 지난날 오페라여가지고 살롱드 피아노를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신가요? 어떤가요?
1: 네, 좀 6월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또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가지고
0: 네.
1: 한번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환기가 될 것 같아요.
0: 예, 예. 왜요? 지난 5월까지 어떠셨는데요? 롱스토리?
1: 롱스토리.
0: 알겠습니다. 궁금한데 뭐 여쭤보면 차차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오늘 6월의 마스터 피아니스트 김송현의 살롱드 피아노 그 첫 시간 꿈과 열정 사이라는 주제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듯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장면들 그리고 네. 제목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1: 환상이라는 곡을 슈만의 문학적 상상으로 펼쳐낸 곡이잖아요, 이게.
0: 그렇죠.
1: 특히 6번 우화라는 것은 제목처럼 이야기의 분위기를 가져요. 그냥 네. 첫 소절부터 이렇게 아, 옛날 옛적 이런 일이 있었지라는 그렇게 건네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화란 교훈적인 서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그런 낭만주의의 전형적인 이야기적 세계에 가깝습니다.
0: 뭐 이솝 우화의
1: 네.
0: 우화
1: 그게 아니죠.
0: 그러니까 아니다. 그렇군요.
1: 그만큼 굉장히 익살스럽다가도 또 금방 수수께끼처럼 변하는 변덕스러운 기질을 가지고 있죠.
0: 네.
1: 또 실제로 4번 오늘 연주하진 않았지만 4번의 부제는 변덕이에요.
0: 아, 그렇군요. 네. 슈만의 그 두
1: 슈만의 왔다 갔다 네. 두 개뿐만이 아니라 네. 몇십 개가 있었을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맞아요.
1: 우리에게 알려진 게 두 개인 거지.
0: 그렇죠. 네,
1: 슈만은 그러한 예상치 못한 전환들을 통해서 마치 네. 호프만의 단편 소설 속 한 작품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0: 네.
1: 또 7번 꿈의 얽힘 굉장히 빠르고 그런 전광석화 같은 곡이었죠. 작품의 긴장감이 이 곡에서 절정에 이르는데요. 눈부시게 빠른 패시지는 꿈 제목 그대로 꿈의 소용돌이를 연상시키는데
0: 네.
1: 슈만이 생각하는 꿈이란 결코 평화로운 휴식이 아니라 또 어떠한 자유 또 방향을 잃은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 곡이 바로 그 낭만주의적 꿈의 본질을 압축하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0: 자유롭고 동시에 혼란스럽고 네. 아까 슈만의 자아는 두 가지 이상이었을 것이다. 훨씬 더 네. 많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특성이 이제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으로서 네. 슈만을 만날 때 좀 어려울

0: 더 깊게 저를 파고드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1: 네.
0: 그래서
1: 네.
0: 아, 이 사람이 어떤 감정들을 느끼고 어떤 마음을 지나면서 이런 음악을 했는지 왠지 다 알 것 같은 기분?
1: 네.
0: 근데 이게 저뿐만이 느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1: 네, 네. 그러니까
0: 피아니스트들이 유독 슈만의 작품에 되게 큰 애정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가 그 자신이 피아니스트였다가 손가락 부상을 통해서 그만두기도 했지만
1: 네.
0: 대중들이 그래서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슈만의 작품을 초반에는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쇼팽처럼 이렇게 정말 명확한 멜로디 라인이라든가 베토벤처럼 정말 확고한 구조가 있어서
1: 맞아요.
0: 이해하기 받아들이기 쉬운 작곡가는 아니니까요.
1: 네, 네.
0: 근데 그렇기에 어쩌면은 그런 내면적인 감정들을 정말 탐구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슈만의 작품이 그 어떤 곡들보다도 깊이 와닿을 수 있다 생각하고
1: 네.
0: 저는 그걸 전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1: 제가 아까 처음에 첫 번째 라이브 연주 마치시고 김수경 씨 슈만을 들으면 아프다, 저릿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게 너무 이 작곡가를 잘 표현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유독 진하게 느껴져서 저는 좀 송현 씨 연주를 들으면 저릿한 것 같아요, 진짜. 이 슈만의 환상 소곡집 속에는 그리고 방금 여덟 곡에는 하루의 여정을 암시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김송현 마스터는 어떤 하루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0: 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요. 1번 저녁에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비상 솟구쳐 오르는 그런 밤으로 가기 전에 저녁 시간에 그런 갑자기 충동이나 불안 같은 게 들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 다음 세 번째는 그게 좀 가라앉은 다음에 바룸이란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하고 물음표. 그게 작품의 제목이에요.
1: 네.
0: 그래서 왜 그대는 나를 떠나야만 했는지 혹은 왜 그대는 나에게 이런 말을 건넸는지 그렇게 물어오는 것 같은 작품이 세 번째이고 또 네 번째는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약간 술을 마시면서 독일의 그런 호프집 그런 왁자지껄한 분위기
1: 네,
0: 속에서 이렇게
1: 네.
0: 술통 커다란 것들이 있고 그런 느낌의 그런 변덕스러움이 있고요.
1: 재밌네요.
0: 네, 근데 그런 술에서 깨어난 다음에 갑자기 차가운 바닷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5번
1: 네.
0: 밤에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만나러 가고 싶은데 내 곁에 없는 거예요. 그런 폭풍 같은 5번을 지나서 이렇게 6번은 잠들기 전에 어린 이야기 때 어린 시절에 들었던 우화를 떠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꿈속으로 빠져들어가서 7번에 꿈의 얽힘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소용돌이 같은 그러니까 악몽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앨리스 이상한 나라 앨리스처럼 이렇게 적반지 죽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 꿈을 꾼 다음에 8번은 노래의 끝이라는
1: 네.
0: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슈만 자체가 이 8번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교회 종소리와 이 장례식장의 종소리가 동시에 들리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모든 그런 이전에 1번부터 7번까지의 여정이 이 8번을 통해서 완결지어지면서 정말 한 이야기가 저무는 것 같은 그런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해석하기에는.
1: 이 해석 너무 좋은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바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마치 끝말잇기 같았어요.
0: 그쵸?
1: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김송현의 슈만 텔링. 너무 좋습니다.
0: 끝까지 연주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공부를 해도 될까요?
1: 지금 말려주세요. 네네. 네. 네네.
0: 어저께 티켓 오픈을 했는데요.
1: 네.
0: 6월 19일과 20일 아트센터 림이라는 그런 북촌에 있는 소박한 네. 공간에서 제가 네. 마지막으로 시간의 풍경 타임스킵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제가 리사이트를 이틀 양일에 걸쳐서 해요.
1: 예.
0: 그때 이 오늘 연주하는 프로그램 슈만의 환상소곡집 전곡과 네. 또 이어서 들려드릴 스크라빈의 판타지까지
1: 네.
0: 들려드릴 예정이니
1: 네.
0: 많이들 와주십시오.
1: 자, 6월 19일 그리고 20일 다 메모해 두셔야겠습니다. 스크라빈 얘기하셨습니다. 슈만에 이어서 이제 스크라빈의 작품을 네. 들려주실 거죠. 와, 아까 리허설 할 때 잠시 들었는데 김송현 씨의 곡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거든요. 말씀 좀 해주세요.
0: 스크라빈은 저한테 너무 우주적인 사람이에요. 사실 그가 신비주의라는 그런 인상주의처럼 그런 새로운 주의를 만들기도 했고 또 말기에 가서는 본인 스스로 신디라고 여기까지 했는데요.
1: 네, 그렇죠.
0: 근데 오늘 연주드릴 작품들은 그가 이렇게 멀리

0: 떠나가기 전에 네. 초창기에 있는 네. 작품들을 연주해드릴 네.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의 스크리아비는 쇼팽의 서정성, 또 후기 낭만주의의 화성 언어에서 출발해 점차 이렇게 나아가게 된 그런 독창적인 예술가입니다.
1: 네, 전주곡 그리고 환상곡을 함께 페어링해서 네. 준비하셨네요.
0: 네. 네, 이 전주곡은 젊은 시절 작곡된 초기 작품으로 아직 쇼팽의 영향이 굉장히 짙게 남아있는 시기에 서정성을 담고 있어요. 쇼팽도 24개의 프렐류드를 작곡해서 널리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이 곡은 서사적인 전개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마치 너무 아득하고 소중한 한 순간을 이렇게 포착하고 있는 것 같은 곡이에요. 소설보다는 시라고 네. 해야 할까요? 그래서 비장조의 투명한 울림 속에 밝음과 동경이 동시에 스치고 또 훗날 더 관능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세계로 나아갈 스크래빈의 감수성을 예감하게 합니다.
1: 네. 그리고 아 환상곡이 등장하겠네요.
0: 네, 환상곡은 굉장히 장대한 작품인데요. 이 곡은 마치 대하소설, 판타지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심장이 뜁니다.
0: 네, 또 환상곡. 앞서 연주드린 슈만도 환상 소곡집인데 그와는 완전 180도 다른 성질의 환상을 품고 있죠. 스크래빈의 유일한 환상곡인 이 작품은 세계가 바뀌는 1900년에 작곡되었는데요. 그가 잠시 모스크바 음악원 교수로 재직하던 시기의 작품입니다.
1: 네.
0: 음악사적으로는 3번 소나타와 4번 소나타 사이를 잇는 가교 같은 위치에 놓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우주적인 사랑 또 비극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1: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우주적인 사랑과 비극이 담겼다고요.
0: 네.
1: 네.
0: 우주적인 사랑이 느껴지는 작품들이 뭐가 있나 생각해보면은 피아노 작품 중에 정말 드문 것 같아요. 정말 슈만과 같은 내면적인 사랑, 또 브람스와 같은 그런 짝사랑, 또 베토벤의 인류애적 사랑,
1: 그러네.
0: 쇼팽의 그런 조금은 병약한 사랑, 이런 다양한 사랑들이 있는데 정말 들으면은 스크라빈의는 전주곡에서는 이렇게 밤하늘,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떠오르고요. 그런 환상곡에 이어서는 진짜 심장이 터진다는 말밖에는 표현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클라이막스에 가서는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은 느낌이 들다가 후반부에 가서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느낌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지금 그 곡을 김성현 씨의 네,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 곡을 오늘 라이브로 듣네요. 굉장한 난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아노 이 끝에서 저까지 거의 모든 건반을 사용하는 듯한 그런 우주적인 마치 오케스트라와도 같은 전 음악과도 같은 이 곡 라이브로 청해 들어볼게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KBS 콩 화면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 버튼 누르시거나 유튜브에서 KBS 음악실 검색하셔서 눈으로 감상하셔도 좋겠습니다. 스크리아빈의 전주곡 작품 16의 1번 먼저 들으시고 이어서 환상곡 비단조 김송연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와, 우주를 만났습니다. 스크리아빈의 전주곡 작품 16의 1번 먼저 들으셨고 방금 들으신 환상곡까지 모두 김송연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운디네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응축된 텐션이 건반 터치로 해제되며 우아한 연주로 이어지는 것이 너무나 멋집니다 적어주셨고요. 또 나나님, 아, 저의 딸과 저의 생일인데 선물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외 많은 분들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와, 너무나 멋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현 씨, 검정색 의상을 왜 입으셨는지 알았어요.
1: 우주적인
0: 느껴졌을까요?
1: 네.
0: 성공입니다. 아, 콩 스튜디오가 비좁네.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니 어떠셨어요?
1: 아우, 첫 방송 이렇게 장대한 곡들로 꾸려본 건 저도 라디오 나오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0: 오늘 진짜 대곡으로 해주셨네요. 네,
1: 되게 또 의미 깊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네, 네. 앞으로의 한 달이 기대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1: 네, 다음 주는 살롱드 피아노인데 혼자가 아니라 네. 피아니스트와 함께 옵니다. 오. 그래서 파데르스키 콩쿠르 최근에 우승하신 피아니스트 노현진 씨와 예. 피아노 연탄 곡들 드보르작, 모차르트, 슈베르트의 곡들을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0: 아, 또 이건 또 못 본 기획이네요. 김종현 씨 원래 기획의 귀재인데 아, 기대하며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종현 마스터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아, 열기와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꿈과 같았다가 또 열정이 가득했던 그런 살롱드 피아노 피아니스트 김종현 마스터와 함께한 시간이었네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정현, 작가 김서림, 엔지니어 김성현, 조채혁, 윤다람, 보이는 라디오 김종일, 유범수, 진행의 저는 아나운서 윤수영이었습니다. 내일은 그간 KBS 음악실에서 펼쳐졌던 라이브 연주들 가운데 다시 듣고 싶은 피아노 연주들을 함께 감상하는 피아노 셀렉션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을게요.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어느 여행 프로그램에서 스페인어를 쓰는 어부들이 서로를 꼼파니에로라고 부르는 걸 봤습니다. 꼼파니에로, 우리말로 하면 동료라는 뜻인데요. 직역하면 함께 빵을 나눠 먹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라틴어로 함께를 뜻하는 접두어 콤과 빵을 뜻하는 파니스에서 유래된 말이죠. 이건 사실 기업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컴퍼니와 동료라는 뜻의 컴패니언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팀으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결국 빵을 함께 나눠 먹는 사람들인 셈입니다. 이 표현이 왠지 익숙한 건 우리말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요. 같은 직장에 다닌다는 건 서양에서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결국은 한 식구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서 같은 음식을 나누며 노동에서 오는 피로를 씻어내는 사람들. 문득 이 점심시간에 동료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게 됩니다.

프랑크의 파니스 안젤리쿠스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브린네르 호프의 오보와 코레 노르드스토가의 오르간 연주로 들었습니다. 함께 빵을 먹는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여러 단어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기업 말고도 뭐 동료라는 단어에도 함께 빵을 나눠 먹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새삼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곱씹어보게 되네요. 같은 식탁에 앉아서 음식도 나누고 정도 나누는 관계가 가장 이상적인 동료 관계인가 봅니다. 여러분께는 그런 동료가 있으신가요? 저는 매일 점심시간에 생생클래식을 함께하니까 여러분의 점심 짝꿍이 된 느낌인데요. 여러분께서 저의 그런 동료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들으시다가 아 점심시간에 이 곡 들으면 참 좋겠네 하는 추천곡도 좋고요. 아 이런 상황에 어울리는 곡, 제목은 모르지만 이런 분위기의 곡 추천해 주세요 하시면 저희가 또 대신 추천해서 선곡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9310번이고요.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들을 곡은 모차르트의 플루스 4중주 4번 A장조 퀘엘 258번 가운데 1악장 주제와 변주입니다. 에마누엘 바위의 플루트과 크리스토프 포펜의 바이올린, 하리오프 슐리스티히의 비올라, 장기엔 게라스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헨델의 하프협주곡 B플랫 장조 작품 4의 6 가운데 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였습니다. 우르슐라 홀리거의 하프와 이무지찌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모차르트의 플루트 4중주 4번 A장조 퀼 298번 가운데 1악장 주제와 변주였습니다. 엠마뉴엘 바위의 플루트과 크리스토프 포펜의 바이올린 하리올프 슐리히티히의 비올라 장기엔게라스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많이들 들으시잖아요. 3169번 쓰시는 분도 매일 점심이면 이유식 먹이는 전쟁이 시작되는 16개월 아기 엄마입니다. 오늘도 욕실에서 아기 목욕시키면서 한 손으로 물 뿌리고 한 손으로 휴대폰 붙잡고 생생 클래식 듣고 있어요. 아, 고난도의 작업인데요. 클래식을 들으니 저는 힐링인데 아기는 욕조에서 물장구 치면서 지휘자 놀이 중입니다. 덕분에 욕실이 작은 워터파크가 되었어요. 오늘도 전국 육아전사들 모두 힘내세요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 준비했는데요. 아, 이게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들으면 음악에 확실히 더 잘 반응하는 것 같긴 합니다. 욕실에서 이렇게 휴대전화 들고 계신다니까 제가 다 조마조마한데 요즘은 왜 이렇게 좀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들 이렇게 아주 저렴한 것도 굉장히 소리가 좋고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연결하시면 물에 빠져서 휴대전화가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할 일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천드리고 말씀하신 사랑의 인사 전해드릴게요. 엘가의 곡이죠. 다니엘 호베 바이올린과 베를린 도이치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엘가의 두 곡 들었습니다. 변덕스런 아가씨, 라 카프리시 베즈는 솔 가베타의 첼로와 덴마크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사랑의 인사였습니다. 다니엘 호베 바이올린과 베를린 도이츠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수진님께서 방송할 때 음악을 좋아하는 진심이 느껴져서 방송을 들을 때마다 편안함이 느껴져요.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그게 티가 많이 났나요? 왜 그렇더라고요. 야구 중계하는 것도 야구도 굉장히 마니아가 많은 그런 스포츠고 그래서 중계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야구에 진심이고 좋아하느냐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바로 알아차린다고 하는데 클래식도 어떻게 보면 좀 마니아가 많은 그런 장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저희는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들을 곡은 아주 재미있는 곡이죠. 로세니의 고양이 이중창입니다. 소프라노 에디타 그루베로바, 메조소프라노 베셀리나 카사로바의 노래와 프레드리히 하이더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하이든의 교향곡 83번 G단조 호보켄일의 83 더 헨 암타까운데 1악장 알레그로 스피리토소 들었습니다. 프란스 브리헨이 지휘하는 18세기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었는데요. 오보가 이렇게 찍어대는 부점 리듬 그리고 장식이 마당에서 돌아다니는 암탉을 연상시켜서 이런 부제가 붙은 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로시니의 고양이 이중창이었고요. 소프라노 에디타 그루베로바, 메조소프라노 베셀리나 카사로바의 노래와 프레드리히 하이더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는데요. 이렇게 동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이런 곡들도 참 아이들과 듣기에도 좀 좋죠. 이번에 들으실 곡은 비발디의 만돌린 협주곡입니다. C장조고요. 리옹 425번 전악장 듣겠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고, 3악장 알레그로.

비발디의 만돌린 협주곡 C장조 리옹 425번이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고, 3악장 알레그로까지 전악장 들으셨고요. 마우로 스킬란테 만돌린과 페데리코 굴리엘모가 지휘하는 라르테 델 라르코의 연주였습니다. 다음은 글루기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가운데 얼마나 맑은 하늘인가 게피우로 시엘 전해드릴 텐데요.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에서 가장 유명한 곡은 게파로 센자 에우리디체의 곡이잖아요. 산막에 나오는 곡인데 이 곡은 그 아리아가 나오기 전에 에우리디체를 찾아서 저승으로 간 오르페오가 이곳의 청명함과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도 사랑하는 이가 없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위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사랑꾼인 오르페오의 면모를 또 느끼실 수 있는 곡이죠. 메조소프라노 테레사 베르간사의 노래와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글루기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가운데 얼마나 맑은 하늘인가. 메조소프라노 타레사 베르간자의 노래와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엔 문화예술 종합 매거진 아르떼 매거진 6월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창간 2주년 기념호인 이번 호에서는 세계의 주목을 받는 플루티스트 최나경을 집중 조명합니다. 리코더를 불던 소녀가 유수의 오케스트라를 거쳐 자기만의 길을 개척하기까지 그 단단한 여정이 실려 있는데요. 또 첼리스트 한재민의 인터뷰, 모녀 피아니스트 이경숙, 김규현의 인터뷰도 실려 있습니다. 화보로 만나는 미술올림픽 2026 베네치아 비엔날레 소식과 칸 영화제 소식, 또 음악감독 지명자 신분으로 뉴욕필의 정규 프로그램을 지휘한 두다벨의 소식까지 담겨 있습니다. 창간 2주년 기념호라서 조금 더 풍성하게 보이는데요. 아르떼 매거진 6월호 원하시는 분들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 선물방에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세요. 5분 뽑아서 선물해 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달 아르떼 매거진에 실려있는 이경숙의 피아노 연주로 파데렙스키의 미뉴엣 듣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KBS 클래식 FM 매일 정오부터 2시까지 함께하는 생생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1: 탄탄 클래식
0: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행복을 그린 화가로 알려진 오기스트 르누아르. 만약 이 화가가 조금 다른 환경에서 자랐더라면 성악가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바리톤 음성을 지닌 르누아르를 제대로 키워보고 싶어 했던 음악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음악가는 바로 오페라 파우스트와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아베마리아로 유명한 샤를 구노입니다. 오기스트 르누아르와 샤를 구노, 전혀 다른 분야의 두 대가가 만났던 건 184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어릴 적 르누아르는 프랑스의 생 웨스타슈 성당에서 소년 성가대원으로 활동했는데요. 그 성가대의 지휘자가 바로 당시의 무명이었던 샤를 구노였던 겁니다. 구노는 어린 르누아르에게 심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가대원 자리에 그저 세워두는 것뿐 아니라 개인 교습도 해주고 작곡법도 가르쳐줬고요.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오페라 관람권을 선물해주기도 했다는데요. 그만큼 구노에게는 르누아르가 훌륭한 성악가가 될 거란 확신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르누아르의 집안 형편은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르누아르는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도자기 공방에서 자신을 받아준다는 말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방으로 향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접시와 찻잔의 무늬를 그리면서 회화에 눈을 뜨게 됐고 말입니다. 훗날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가 되는 소년 르누아르의 손에 성가대 악보가 들려 있었다는 사실은 왠지 낯설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음악사의 거장들 가운데도 어린 시절 성가대 활동을 했던 이들이 꽤 많은데요. 가장 많이 알려진 건 하이든과 슈베르트죠. 어린 시절 천사 같은 목소리를 지녔던 요셉 하이든은 슈테판 대성당의 성가대원으로 발탁돼서 무려 8살에 고향을 떠나 빈으로 갔습니다. 변성기가 오기 전까지 근 10년간 성가대에서 음악이론과 바이올린 연주 등을 배웠다고 하죠. 또 프란츠 슈베르트는 빈 소년 합창단의 전신인 빈 궁정 합창단의 단원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장학금과 더불어 기숙사까지 제공되는 궁정 합창단에서 슈베르트는 양질의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빈 궁정 악장이었던 살리에리의 눈에 들어 작곡 수업도 더 받을 수 있었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안톤 브루크너도 또 목소리의 기적이라고 불린 이탈리아 테너 엔리코 카루소도 모두 성가대 활동을 했는데요. 공통점이었다면 집안 사정이 어려웠지만 성가대 활동을 통해서 음악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개인 교습을 받을 수 없었던 형편을 탓하는 대신 재능을 토대로 자신의 길을 찾았던 건데요. 당시 유럽의 성가대는 이들에게 일종의 문이 되어줬던 것 같습니다.

슈베르트의 슈텐헨, 도이치 920B 세레나데였습니다. 빈소년 합창단의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었는데요. 한낮의 페르마타, 오늘은 화가 르누아르를 비롯해서 어릴 적에 성가대 활동을 했던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성가대가 가혹하게 느껴지는 건 변성기가 오면 쫓아내기도 했다는 점인데요. 그럼에도 슈베르트나 하이드는 이 성가대 활동 덕분에 음악 지식을 탄탄하게

길을 떠나긴 했습니다만 몇몇 작품 속에서 여전한 음악 사랑을 엿볼 수 있어요. 몇 번이나 거듭해서 그린 작품 피아노 치는 소녀들도 그렇고요. 또 끌어안고 춤을 추는 연인의 모습에서도 왠지 그 음악의 리듬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르누아르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계속 노래를 했다면 어땠을까? 근데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방면에만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다방면의 예술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나의 재능은 어쩌면 하나의 길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열린 마음으로 항상 잘 탐색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들을 곡은요. 헨리 클레이워크의 할아버지의 시계입니다. 일본의 피아노 듀엣이죠. 듀엣도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헨리 클레이워크의 할아버지의 시계 듀엣 2의 연주였고요. 번스타인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가운데 One Hand, One Heart 캐네디안 브라스의 연주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강들룹의 오베르뉴의 노래 가운데 목동의 노래였습니다. 줄리안 로이드 웨버의 첼로와 내셔널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작년 12월에 결혼한 새댁이라고요. 0211번 쓰시는 분.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이사와서 오전 시간이 좀 적적했었거든요. 클래식 FM으로 함께하니까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신 곡 준비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몇 대 바이올린 협주곡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곡이죠.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35번 가운데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비바치시모 전해드리겠습니다. 힐러리 한의 바이올린과 바실리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로얄 리버풀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협주곡 디장조 작품 35번 가운데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비바제시모였습니다. 힐러리 하네 바이올린과 바실리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로얄 리버풀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대표적인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으셨다면 이번에는 대표적인 바이올린 소나타 중에 한 곡을 함께 들으려고 하는데요.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이죠. A장조 크로이처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바이올리니스트 루돌프 크로이처에게 헌정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베토벤이 원래 헌정하려고 했던 사람은 조지 브리짓타워라는 바이올리니스트였죠. 근데 둘 간에 살짝 갈등이 생겨서 헌정하기로 한 걸 취소하고 이 루돌프 크로이처에게 헌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작 이 크로이처는 이 곡이 너무 난해해서 평생 제대로 연주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악명이 높지만 또 듣는 분들에게는 참 즐거움을 주는 곡이죠. 그 가운데 3악장 피날레 프레스토 듣겠습니다. 이착 펄만의 바이올린과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 A장조 작품 47번 크로이처 가운데 3악장 피날레 프레스토였습니다. 이착팔만의 바이올린과

이어서 베버의 클라리넷 협주곡 2번 E플랫 장조 작품 74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샤론 캄의 클라리넷과 그레고르 뷰리 지미아는 ORF 옛날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페버의 클라리넷 협주곡 2번 이플랫장조 작품 74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샤론 캄의 클라리넷과 그레고르 뷰리 지미아는 ORF 옛날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오늘 끝곡으로 들었고요. 저는 이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작가 장유림, 연출 정유라, 저는 아나운서 박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대한민국 클래식의 미래 KBS와 한국전력의 문화예술 파트너십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가 오는 6월 개최됩니다.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4개 부문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경연은 만 35세 이하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수상자에겐 최고 1,000만 원의 상금과 KBS 교향악단 협연, 국내외 마스터 클래스 등 특전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참가 요강 및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S 한전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 꿈과 패기가 가득한 젊은 음악인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이 행사는 한전 KPS, 한전 KDN, 한전 기술이 함께합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지만 군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지만 군반 매주 화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교향곡, 관현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교향곡 6번 F장조 작품 번호 68 전원 전악장을 카를로스 클라이브가 주의하는 바이에른 국립 관현악단의 1983년 실황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가브리엘 포레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작품 번호 13, 마티아스 링겐펠더의 바이올린, 페터 오르트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지명반 오늘 첫 곡 새로 나온 음반 가운데서 준비했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연주 그리고 귀한 레퍼토리가 귀를 잡아당기는데요. 카롤 지마노프스키의 현악사중주 2번 작품번호 56 벨체아 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

명실공히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굴지의 현악 사중주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벨체아 사중주단의 신보 가운데 전해드렸습니다. 카롤 지마노프스키의 현악 사중주 2번 작품 번호 56, 오늘 명연주명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가브리엘 포레의 바이올린 소나타입니다. 포레의 바이올린 소나타는 두 곡이 있는데 이 초기의 작품과 또 말년의 작품이 있죠. 확실히 말년의 작품은 좀 복잡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초기 작품은 다가가기 쉬운 그런 대중친화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작품 번호 13, 마티아스 링겐펠드의 바이올린, 페터 오르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바이올린 소나타의 2장조 작품 번호 13, 마티아스 링겐펠드의 바이올린, 페터 오르트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이어서 프레데릭 쇼팽의 녹턴 작품 번호 48의 1번 C단조, 블라도 페를미테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레데리크 쇼팽의 녹턴 작품 번호 48의 1번 C단조 블라도 페르미테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명 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오늘 집중감상곡 베토벤의 교향곡 6번 전원 준비했습니다. 이 베토벤은 잘 알려진 대로 사람은 속일 때가 있지만 자연은 그렇지 않다. 또 숲 안에 있으면 기쁘고 행복하다. 이 자연을 사랑하는 말을 많이 남겼죠. 세속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서 좋아하는 자연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서 위안을 얻었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곡을 작곡한 곳은 한적한 하일리겐슈타트였죠. 이 교향곡은 전원이라는 제목을 지니고 있습니다. 베토벤은 각 악장에 표제를 붙였지만 결코 거기에 따른 안이한 표제 음악을 썼던 건 아니죠. 베토벤 자신이 말하는 대로 묘사라기보다는 차라리 감정의 표현이라는 태도를 취했고요. 자연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중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죠. 사악장은 전형적인 묘사적 수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밖에 다른 악장에서도 시냇물 흐르는 소리나 새의 울음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연성을 지니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죠.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보통 교향곡들은 악장이 단절돼서 연주되는 것이 보통인데 악장 간 연결된 그런 악장들이 많이 있죠. 이건 이제 낭만주의 교향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 알아보고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장 시골에 도착했을 때의 경쾌한 기분, 두 번째 악장 시내가의 전경, 세 번째 악장 시골 사람들의 즐거운 모임, 네 번째 악장 뇌우 폭풍우, 다섯 번째 악장 감사의 노래,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6번 F장조 작품 번호 68 전원, 카롤스 클라이브가 주연하는 바이에른 국립관현악단의 1983년 실황 레코딩입니다.

루드빅 반 베토벤의 교향곡 6번 F장조 작품 번호 68 전원 전악장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주요하는 바이에른 국립관현악단의 1983년 실황 레코딩이었습니다. 이 클라이버는 부틀렉 포함해서 실황 레코딩이 몇 종이 있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실황 레코딩인데 연주가 끝나고 열화 같은 박수가 나올 법도 한데 그 갭이 상당히 깁니다. 박수가 나오기까지. 그거는 클라이버의 연주가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관중들이 압도당했기 때문에 박수를 언제 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좀 시원치 않았죠? 근데 나중으로 갈수록 열화와 같은 박수가 쏟아집니다. 오늘 집중 감상곡이었고요. 이어서 루이 슈퍼의 클라리넷 협주곡 1번 C단조 작품 번호 26 안드레아스 오텐자모의 클라리넷 야닉 네제 생행이 주하는 로테르담 필이 함께합니다.

앞서 베토벤의 교향곡 오늘 집중 감상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루이 슈퍼는 베토벤이 지휘를 할 때 단원으로 있었던 인물이죠. 작곡가 겸 연주가로 당대의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베토벤 근처에서 베토벤을 가장 잘 살폈던 그런 인물로 또 역사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루이 슈퍼의 클라리넷 협주곡 1번 C단조 작품 번호 26 안드레아스 오텐잠머의 클라리넷 야닉 네제 세갱이 주연은 로테르담 필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명인 중 명음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인가요? 내가 묻자 신이 대답했다. 어린 시절을 지루해하며 서둘러 어른이 되려 하고 어른이 되고 나선 다시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 건강을 잃어가며 돈을 벌고 다시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쓰는 것.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려 현재에도 살지 못하고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그리고 마치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결국은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처럼 생을 마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나는 신과 인터뷰하는 꿈을 꿨다. 제임스 라카드의 작품으로 알려진 짧은 산문시에는 두 번째 질문도 등장합니다. 부모로서 당신의 자녀들이 꼭 배우길 바라는 삶의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신이 준 답은 아홉 가지인데 그 가운데 하나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데에는 몇 초면 충분하지만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걸 배우게 하라.

6월 2일 화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모차르트의 소프라노와 관현악을 위한 콘서트 아리아로 문 열었습니다. 데어 리베 힘리쉬스 게쇼, 천국의 사랑, 뭐 신성한 사랑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쾌일 번호 119였습니다. 제목 그대로 사랑이라는 감정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으며 오직 순리에 따라 마음이 움직인다는 가사의 노래입니다. 오늘 오프닝만큼이나 굉장히 깊은 뜻을 지니고 있는 가사인데요. 소프라노 에바 린트의 음성, 워르크 페터 바이글레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화요일 첫 곡 함께 했습니다. 아, 짧지만 참 강력한 산문시였죠. 우리 노날가족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귀가 번쩍,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서 콕 박히셨는지요?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어른? 건강과 돈? 미래에 대한 걱정? 또 인생의 낭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상처? 아, 사실 뭐 어느 문장 하나 버릴 게 없는 주옥 같은 잠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 제목 말씀드릴게요. 제임스 라카드의 시, 나는 신과 인터뷰하는 꿈을 꾸었다. 뭐 여러 가지가 더 이 시에서 얘기가 되고 있겠지만 오늘 오프닝에서 소개한 이 다섯 가지 정도만 잘 기억해도 참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경님께서 뼈 때리는 팩트폭력이라고. 그렇죠. 아, 근데 또 이렇게 막 그래 잘 지켜야지 맞아. 근데 또 내일 되면 언제 그랬냐 싶게 다 잊어버리고 그게 또 인생인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오늘 참 덥다고 지금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진짜 네 자결하는 태양입니다. 정말 이게 6월 초순에 햇빛이 맞을까요? 이병열님 오늘 기온이 33도네요. 이영선님, 6월이가 이름값을 시작하는 걸까요? 아니, 그럼 7월이랑 8월이는 어쩌라고, 그죠? 최양미님, 남부지방은 비가 주룩주룩이라고. 용유미님도 대구에서 비가 와서 후텁 지금 별로라고. 공숙경님도 남쪽 지방인데 이 동서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화창한 노날 함께한다고 하셨고. 박진미님, 소유님 더워요. 건강 조심하셔요 하셨는데 우리 노래로나마 좀 바람을 느껴볼까요? 19세기 독일 작곡가입니다. 아돌프 옌센의 스페인 가곡집 중에서 네 번째 곡입니다. 불어오는 산들바람. 사랑하는 이가 잠들어 있는 동안 산들바람에게 방해하지 말라고 부드럽게 달콤한 노래를 불러달라고 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 제랄드 무어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역시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작곡가 프란츠 리스트의 가곡 방금 들으셨습니다. Es muss ein wunderbares sein. 그것은 황홀한 일이어라. 뭐가 황홀할까요? 바로 두 영혼의 깊은 사랑입니다. 두 영혼이 하나로 결합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죽음의 순간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놀라운 경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리톤 토마스 케바스토프, 유스투스 자이엔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독일 리트는 아돌프 옌센의 가곡이었습니다. Mummelndes Liebchen, 불어오는 산들바람.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가 불렀고요. 제랄드 무어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밥 딜런의 곡 오랜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포크락 가수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시대 진정한 음유 시인이죠. 그래서 201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Blowing in the wind, 바람만이 아는 대답.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진정한 인간이라고 불릴까요? 얼마나 많은 포탄을 서로에게 퍼부어대야 사람들은 영원히 멈출까요? 얼마나 많이 살아야 사람들은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돼야 너무 많이 죽었다고 깨닫게 될까요? 친구여, 그건 바람만이 아는 대답. 진정한 자유와 반전을 노래한 곡 몰몬 태버너클 합창단의 하모니로 들어보시죠.

이 시대의 진정한 음유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 바람만이 아는 대답. 오늘은 몰몬트 버너클 합창단의 하모니로 함께했습니다. 최이룽님, 남쪽에 비는 제가 있는 곳으로 다 보내주세요. 보슬비, 이슬비, 태풍, 돌풍 모두 환영. 아, 태풍이랑 돌풍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조금 남쪽 지방이 부럽긴 하네요. 후텁지근 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아, 그래도 좀 비가 오고 나야 이 뜨거운 햇볕이 좀 한풀 꺾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노래로나마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다음 곡 들으시면 좀 이 더위가 가시려나요?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Fly, fly away. 노르웨이 가수입니다. 토르힐트 나이카르의 음성으로 함께 했는데요. 아, 이런 목소리를 왜 그 시쳇말로 공기반, 소리반이라고 하나요? 진짜 가볍게 하늘로 날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조금 더위가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엔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에서 두 곡의 노래 감상하시겠습니다. 샘플의 리베라, 언제나 자유롭게. 순수한 청년 알프레도의 사랑 고백을 받고 거절하지만 저 마음 깊숙한 곳 동요를 일으키는 이 사교계 여인 비올레타의 심정이 잘 표현된 아리아입니다. 이어서 파리지 오가라, 파리를 떠나까지 감상하시겠습니다. 모든 오해를 딛고 극적인 재회를 하면서 알프레도와 비올레타가 함께 부르는 이중창이죠. 이 파리를 떠나 조용한 시골에서 행복하게 살자고 다짐하는 참 애절한 노래인데 결말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이 노래를 끝으로 비올레타가 숨을 거두니까요. 소프라노 비벌리 실스, 테너에는 니콜라이 게타, 알도 세카토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오랜만에 이두 곡의 노래를 들어본 것 같은데 역시 베르디구나. 엄지척 하게 되네요.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에서 방금 들으신 곡은 알프레도와 비올레타가 함께 부르는 파리를 떠나였습니다. 먼저는 비올레타의 언제나 자유롭게였죠. 소프라노 비벌리스, 테너에는 니콜라이 게타, 알도 체카토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인데요. 아, 진짜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냉커피에 어울리는 시원한 노날은 어떨까요? 항구도시 나폴리 참가입니다. 로베르토 시톨츠의 오미아벨라 나폴리, 나의 아름다운 나폴리 들어보시죠. 테너 페트로 베차와 아비 아비탈의 만돌린,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오스트리아 작곡가 로베르토 슈톨츠의 낭만적인 나폴리 찬가였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나폴리, 오미아벨라 나폴리. 테너 표트르 베차와가 불렀고요. 아비 아비탈의 만돌린,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천일 여파로 이어집니다.

1770년경에 나온 괴테의 시 들장미. 19세기 들어 많은 작곡가에 의해 노래로 만들어집니다. 그 배경에는 독일 정원의 장미꽃 문화가 있었죠. 장미꽃 문화란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던 19세기 독일. 부르주아 시민계층이 정원 가꾸기를 중요한 교양과 여가 활동으로 즐기기 시작하면서 장미를 중심으로 한 정원 문화가 크게 퍼져나간

즐기는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장마철이면 가족과 연인이 함께 장미 사이를 거닐며 감상을 즐기는 일이 일상이 된 풍경을 가리킵니다. 그 배경에는 또 중세 수도원과 궁정에서 장미를 재배해온 긴 전통이 있었죠. 기독교 설화에서 장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린 자리에 자라난 꽃으로 여겨져서 붉은 장미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상징하며 예식과 장식에 쓰이는 상징적인 꽃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장미를 따로 모아 심는 장미정원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요. 이후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를 거치면서 궁원 정원이 기하학적 설계와 함께 발전하다가 18세기 후반 19세기에 들어서자 독일 도시의 궁정과 시민정원에 장미정원이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원과 장미를 배경으로 하는 시와 노래들 또한 자연스럽게 탄생하게 됐죠. 엄숙하고 경건한 교회음악의 대가 세자르 프랑크 역시 장미정원이 만들어낸 상상력의 산책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에게도 장미를 노래한 가곡이 있는데요. 세자르 프랑크가 곡을 붙인 시는 외젠 다비드의 장미의 결혼식. 장미의 결혼식을 통해 사랑의 짧음과 필연성을 노래하면서 연인에게 우리도 장미처럼 주저없이 사랑하자고 설득하는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알고 있는가? 장미가 어떻게 결혼하는지. 사랑스러운 장미는 감았던 눈을 살포시 뜨면서 어떤 대화를 나눌까? 그들은 말하지. 짧은 인생 우리 서로 사랑해요. 달콤하게 입맞추고 온 마음 다해서. 이렇게 짧은 인생 사랑하는 일 말고 뭐가 더 있느냐고. 장미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사랑에 뛰어드는데 왜 인간은 머뭇거리며 시간을 허비하느냐고 묻는데요. 사랑하자, 인생은 너무 짧다. 이런 외젠 다비드의 시가 경건한 교회 음악과 세자르 프랑크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보다 앞서 독일 시인 프리드리히 고틀리프 클롭슈토크는 사랑하는 그녀를 장미끈으로 묶어두는 시를 썼습니다. 그늘에서 잠든 연인을 장미끈으로 살며시 묶어두면서 그녀의 삶은 나에게, 나는 그녀의 삶에 달려있게 됐고 우리 주위에는 엘리시움, 천국이 펼쳐졌다고 고백하는 작품, 장미끈. 이 시에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곡을 붙입니다. 19세기 독일 곳곳에 조성된 장미정원 문화와 더불어서 정원과 장미를 배경으로 수많은 장미 노래들이 피어났을 때 탄생한 노래 두 곡. 세자르 프랑크의 장미의 결혼식,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장미끈. 들어보시죠.

19세기에 등장한 이 독일 정원 문화 속에서 꽃피운 장미꽃 노래들 가운데 이 장미를 사랑과 결혼의 결속으로 노래한 세자르 프랑크의 장미의 결혼식, 소프라노 첸 레이스, 찰스 스펜서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이어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장미끈, 바리톤 사이먼 캐니사이드, 말콤 마티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장미 노래하면 이 곡 빼놓을 수 없죠. 하인리 베르너의 괴테의 시에 곡을 붙인 하이든 레슬라인, 들장미 오늘 끝곡입니다. 빈소년 합창단의 하모니로 오늘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열매가 파래지는 6월 아침이었다. 어르신이 문득 걸음을 멈추는가 싶더니 남의 집 고구마밭으로 들어섰다. 무성한 가시줄기를 거침없이 키워나갈 덩굴 풀. 풀 한 포기 뽑아 나오는 마음이 내 마음으로 걸어 들어오는 아침이었다. 박성우 시인의 아침의 일이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요마을 백승주입니다.

산책을 하던 어르신이 남의 밭에 들어가시는 걸 보고 무슨 일인가 했더니 풀 한 포기를 뽑아 나오셨다고 합니다. 밭을 뒤엎어 버릴지도 모르는 덩굴 풀 한 포기가 눈에 띄었던 것이죠. 남의 밭에서 굳이 풀을 왜 뽑는 걸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곳이 내 밭이든 남의 밭이든 풀이 자라는 것을 보면 뽑아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새 오며 가며 풀을 뽑아준 마음들이 있어서 우리 밭이 또 우리 삶이 그럭저럭 지켜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면상 작사 작곡 꿈꾸는 아리랑 오늘 첫 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두레소리의 노래입니다.

영화 둘의 소리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함연상 작사 작곡 꿈꾸는 아리랑 오늘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둘의 소리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풍의 말은 박성우 시인의 아침의 일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남의 밭을 망칠 수도 있는 풀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뽑아놓고 갈 길을 가시는 어르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요즘은 그런 관심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지나고 보면 그 풀을 뽑아준 마음 덕분에 우리 모두의 밭이 지켜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겠죠. 이수준 작곡 사랑의 힘 이어드립니다. 김태영 해금, 이은진의 피아노와 김은경의 하프 연주입니다.

홍정희 작곡 우리가 찾던 까투리는 중앙 가에스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수준 작곡 사랑의 힘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김태형의 해금과 이은진의 피아노, 김은경의 하프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0: 조선시대에는 군대에서만 활쏘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간 궁사들이 모여서 활을 쏘면서 심신을 수련하는 풍속이 널리 퍼져 있었죠. 조선 후기 문헌, 동국세시기를 비롯한 여러 기록을 보면 각 지역에서 활쏘기 행사를 정기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용안은 지금의 익산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용안에서는 봄, 가을에 활쏘기를 하면서 그 지역 노인들을 모시고 이런 서양문을 읽었다고 합니다. 어버이에게 불효한 자를 물리치고 형제간에 화합하지 못한 자를 물리치며 서로 덕업을 전하고 잘못을 깨우치며 예의와 풍속을 서로 도와 이루고 근심과 재난을 서로 돕는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활을 쏘는 일은 나쁜 풍속을 물리치고 좋은 풍속을 일으키며 화합하자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지역 간 대항전 형식으로 활쏘기를 했는데요. 이를 편사라고 불렀습니다. 편을 나누어 활을 쏜다는 뜻이겠죠. 편사의 형식도 여러 가지였는데 작은 고을마다 활터가 있어서 활터별로 겨루는 방식도 있었고 몇 개의 활터가 연합해서 한 편을 이루는 방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동대문에서 서대문까지 이어지는 큰 길을 기준으로 길 남쪽과 북쪽이 편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또 동네 아이들끼리 시합을 하기도 했다는군요. 허인욱의 옛 그림에서 만난 우리 무예 풍속에 실려있는 내용 몇 부분을 간추려 전해드렸습니다. 조선시대의 활쏘기는 무예일 뿐만 아니라 놀이이자 경기이기도 했고 나쁜 것을 몰아내는 의식 또는 세시 풍속처럼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정신을 수련하고 체력을 기르며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했던 활쏘기. 오늘날의 우리에게 그 활쏘기를 대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 화리로다 화리로다 양육 위에 화리로다 유공자에 화리로다 태산 남쪽 오호나무 옆나라 황소불로 전나라 사슴님 줄 좋게 만든 화리로다 아니로세 아니로세 기원 녹죽 좋은 대를 뜨는 장도 지다가서 회계산에 좋은 딱을 뜨는 칼로 펴다가 눈 고르게 딱을 꼬아 팽팽하게 놓았으니 좋은 활이 분명하다 활을 놓고 다시 보니 초생딸이 완연하다 활을 들고 당기 보니 중추명월 완연하다 타고 보세 타고 보세 무명바심 타고 보세 가는 흐리 고이 굽혀 활장 손을 낮게 붙여 살금살금 당기노니 뭉기뭉게 피는 양은 오호상의 연기련가 초한전상 문지련가 영문산의 안개련가 니근 목이 좋았더냐 내 솜씨가 좋았더냐 근목 좋고 솜씨 좋아 재미 끝에 노래로다
0: 오늘 천년의 향기,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상금국리 금당실에서 제록된 내방가사 활노래, 최숙묵 어르신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풀이 편곡, 자령 활쏘다 준비했는데요. 이 판소리 적벽가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눈대목인 자령 활쏘는 대목을 재구성한 곡입니다. 한승석의 노래 장작 타악그룹 프리의 연주입니다.

그때여 주은하, 일반 문무 장대상에 모여 앉아 군병 조발을 예비할세. 이날 간간 그녀의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동커날 주의 노숙다려 물어와, 공룡이 나를 속였다. 융동대 동남풍이 있을 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 듯하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최전한 영웅이오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의 거짓말로 남을 어찌 속이리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말이 맞지 못하야 이날 삼경

화난 귀신도 난치기라 만일 노래 두어서는 동호회 화근임의 주교 후화를 베라리라. 서성 정봉을 불러 은근히 분부어된 너희 수륙으로 나눠 남병산 올라가서 제갈량을 만나거든 잠깐 듣지 말고 고병들 삼키 잡고 등으로 목으로 넣쏴. 이병의 당도 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최전한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우나 그대로 살려두어서는 장차 환인님 명심 불방하라. 서성은 배를 타고 정봉은 말을 놓아 남병산도 분봉을 나는 은듯이 올라가 사면 살펴보니 공명은 내거 종적부 그 처에는 수조를 불러 이기놈 수조라.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 소졸등은 공명은

사람의 음을 치고 둘이 귀를 대고 무엇이라고 소곤소곤 고개를 까.

지하철은 범람한 놈들을 목줄에다가 두니까 소장의 한살 끝에 저놈의 배아지를 산적대대들우리다. 분명히 말류하며 아니 그난 양부가치를 생각하여

공이 많아 끈을 꺼내는 생각 않고 이 코자 따르느냐. 이것은 마땅 허되지 않고 바치는 생각하야

불이 편곡 자룡활쏘다 한승석의 노래 장작 타악그룹 풀이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화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4인 놀이 구성 놀이 2장 함께하시죠. 4인 놀이 연주입니다.

사이놀이 구성 놀이 2장 들으셨습니다. 윤석영의 아쟁과 장구, 이영섭의 대금과 태평소, 신현석의 해금과 징, 이재하의 검은과 북장단, 사이놀이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물은 모두에게 베풀고 모두를 기르되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흐르는 동안 물길은 천 번을 굽이치겠지만 우리는 물이 언제나 바다로 흘러갈 거라고 믿을 수 있다. 물은 그릇이 네모지든 둥글든 그것의 형태를 따른다. 봄은 물이 실어 나르고 겨울에는 얼음이 떠받쳐준다. 켄 리우의 길을 찾는 책 도덕경 중에서 몇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을 오늘의 언어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죠. 요점은 도라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모습이 물의 습성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이 아무리 먼 길을 돌아가며 흘러도 결국은 바다로 가는 것처럼 도를 따르는 행로가 저마다 다르거나 먼 길을 돌아간다 해도 결국은 같은 곳, 가장 낮고도 넓은 곳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물은 만물을 기르지만 보답을 바라지도 않는 것처럼 도는 세상을 바르고 윤택하게 하지만 그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봄물은 흐르면서 실어나르고 겨울물은 꽁꽁 얼어 단단히 받쳐준다는 말은 같은 물이라도 때에 따라 그 모습과 역할을 달리해야 한다는 뜻 아닐까요? 베풀면서도 바라지 않고 느리게 돌아가더라도 자신이 어디를 향하는지 잊지 않으며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면서 때를 알고 그에 맞춰 살아가라는 말. 말은 쉽지만 실천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삶의 어느 순간 그 말이 우리 마음을 크게 울리고 우리를 조금은 바꿔놓을 때가 있지 않을까요?

이경섭 작곡 바다로 간 연어, 중앙컬처밴드 원의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끝곡을 함께 하셨습니다. 6월에 국가 무형유산을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면 참 반갑겠죠? 6월 5일부터 24일 동안 다양한 국가 무형유산 공개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경기민요, 북청사자놀음, 검은고산조, 예능보유자들의 공개행사를 만나볼 수 있고요. 또 부산에서도 경남 고성에서도 다양한 여러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가 곳곳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6월 우리 고장 국가무형유산 행사가 언제 어디에서 열리는지 미리 찾아보면서 함께해도 좋겠네요.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였습니다.

0: 최정상 국악신인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제36회 KBS 국악대경연 국악의 미래를 열어갈 젊은 국악인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경연은 성악과 기악, 단체 3개 부문입니다.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국악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단체 부문에는 중학생 이상도 가능합니다. 대상 1,000만 원, 총 3,80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하는 젊은 국악인의 최고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KBS 국악 대경연 참가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KBS 국악 대경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아코디언과 반도네온 같은 악기들은 주름진 몸을 펼쳤다가 접으며 소리를 냅니다. 이 악기들은 손이 닿았다고 해서 바로 소리를 내지 않지요. 주름 상자를 힘껏 펼쳐 바람을 품고 다시 밀어 넣으며 그 바람을 내보낼 때 비로소 소리가 태어납니다. 소리를 만드는 원리와 이야기의 원리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를 품었다가 내어놓는 일, 가득 채웠다가 비워내는 일, 차가운 것을 품었다가 뜨겁게 내보내는 일, 아픈 것을 품었다가 맑게 걸러서 내보내는 일, 삶은 주름을 사랑하는 일 같습니다. 평평하고 팽팽한 것으로는 결코 만들 수 없는 이야기이자 주름지지 않은 것은 들려줄 수 없는 연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주름진 길, 계단을 오르내려야 도착할 수 있는 집에 살던 아이처럼 세상에 주름진 모든 것에 귀 기울이는 저녁을 기다려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6월 2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영화 봄날은 간다 가운데 테마곡이었죠. One Fine Spring Day였습니다. 조성우의 곡이었고요. 심성락의 아코디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The South Wind,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남풍이죠. 아일랜드 민요였는데요. 아이리시 휘슬 연주였습니다. 조니 마덴의 연주, 그리고 존 보스웰의 피아노 연주도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목요일까지 함께합니다. 어제부터는 월드뮤직 감상에 깊이를 더해보자는 의미로 마련한 장르 특집 1편 땅고 파라보스가 시작됐죠.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 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탱고 아티스트 고상지 김아람 씨가 직접 스튜디오

오셔서 우리가 잘 몰랐던 탱고의 깊숙한 곳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목요일 6월 4일에는 스튜디오 콩에서 진한 탱고 라이브도 들려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탱고에 대한 탐구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KBS 콩을 통해서 청취하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이사오 사사키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리죠. 스위트 브레이즈입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멘델스존의 무언가 가운데 5월의 산들바람, 작품 번호 62-1이었어요.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마이클 스턴이 지휘한 오케스트라 오브 세인트 룩스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는 이사오 사사키의 피아노 연주 스위트 브리즈 전해드렸습니다. 유경희 씨, 오늘 첫 곡 들으시면서 보내주셨네요. 아코디언의 소리는 뭔가 애잔함이 있죠. 품었다가 내보내는 소리라서 그럴까요? 삶의 이력이 주로 많을까요? 첫 곡 들으면서 잠시 눈을 감아봅니다 하셨고, 1261번 쓰시는 분, 아, 탱고에 어울리는 셔츠를 입으셨네요 라고, 오늘도 일렬에서 시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그리고 김계순 씨, 붉은 장미의 계절, 지금 걷다가 멈추고 붉은 장미 옆에 앉았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늘도 처음부터 시작과 함께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신청곡도 받나요 하시면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서 보내주셨던 분, 페티왑님께서 정하신 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리아 엘레나를 듣고 싶다고 정하셨어요. 이 곡 뭐 여러 버전으로 전해드리고 있죠. 이 곡을 네, 영화 아비정전에서 장국영이 춤출 때 흘렀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샤비에 구가와 그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마리아 엘레나입니다.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는데요. 세 곡 모두 왕가위 감독의 영화에 흘렀던 곡들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넷 킹 콜이 노래한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였죠. 이 곡은 화양연화에서 들을 수 있었고 그 전에 두 번째 곡은 코니 프란시스가 노래한 시보네였어요. 이 곡은 2046이라는 영화에서 흘렀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마리아 엘레나 이 곡은 장국영이 주연했던 아비정전에서 들을 수 있었던 곡이죠. 샤비에 꾸가와 그의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강희원 씨, 딸과 함께 서울로 뮤지컬 공연 보러 가는 기차 안입니다. 퇴근 후 듣던 새음을 기차 안에서 이어폰을 끼고 들으니 더 친근감이 느드네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뮤지컬 보러 먼 길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이어폰으로 들으면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죠. 둘이 서로 대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네, 김경환 씨는 소중한 투표일을 앞두고 새음의 주파수를 맞춥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내일을 많이 기다리시고 계시네요. 김경환 씨도 사연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막스 브루크의 스코틀랜드 환상곡입니다. 2플랫 장조 작품 번호 46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게리에로 전해드리는데요. 정경화의 바이올린 루돌프 캠퍼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고요. 이어서 바네사 메이의 바이올린 연주로 브루크의 스코틀랜드 환상곡 3악장을 편곡해서 연주한 I'm a Dune for Lack of Journey 전해드리죠. 부제가 A Little Scottish Fantasy이죠. 두 곡 이어드립니다.

네, 먼저 들으신 곡 막스 브루크의 스코틀랜드 환상곡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46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게리에로 먼저 들으셨는데요. 정경화의 바이올린, 루돌프 캠퍼가 지휘한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그 곡의 3악장을 편곡해서 연주한 바네사 메이의 연주 I'm a Dune for Luck or Journey 였습니다. 시작 부분에 그녀의 목소리도 살짝 들을 수 있는 곡이었죠.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새벽 1시 매일 재방송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6월 2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3분입니다.

0: 준비한 장르 특집 탱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관심은 있지만 깊이 알지는 못했던 탱고에 대해서 밀도 있게 알아가는 시간. 어제 첫날은 잘 몰랐던 음악가도 알게 됐고, 탱고의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곡들도 만났고, 탱고의 리듬에 대해서도 더 세밀하게 알아가면서 탱고와 친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탱고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알아갈 시간 가져볼 텐데요. 탱고의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 그리고 탱고 음악가들의 이야기가 더 진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우리를 매혹적인 탱고의 세계로 안내해 줄 두 분 모셨습니다.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 씨, 탱고 바이올리니스트 김아람 씨,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김아람입니다.
0: 네, 오늘 두 번째 날인데 좀 많이 편해지셨죠? 익숙해지셨고.
1: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어제 뭐 너무 밀도 있는 시간을 가지느라 소감도 채 나누지 못하고 일찍 헤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음악 애청자들께 탱고를 소개하는 시간. 3년 만에 스튜디오에 다시 오신 고상지 씨는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1: 사실 3년 전에는 제가 별로 말할 기회가 없었고요. 연주만 열심히 했었고요. 어제는 사실 굉장히 생소하다면 생소할 수 있는 레파토리들을 제가 곡들을 들려드렸는데 어땠는지 궁금해요. 그냥 사람들이
0: 근데
1: 기쁘게
0: 평소에 들으셨지. 잘 듣지 못했던 곡들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많은 네. 분들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김아람 씨는 어제 뭐 굉장히 능숙하게 방송을 하셨는데 함께하신 소감은요?
2: 아, 제가 어제 이제 집에 가는 그 차 안에서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처음 아르헨티나에 가서 그 좋아하는 곡을 찾기 위해서 아르헨티나에 있는 그 도스 포르 꽈트로라고 하는 탱고 라디오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라디오를 이제 들으면서 어떤 곡이 나올지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 종일 라디오를 듣곤 하여.

0: 있었는데요. 네. 이런 그 좋은 기회에 또 탱고 세계의 한 면모를 또 직접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아르헨티나답게 탱고 전문 라디오 채널이 있군요.
0: 네,
1: 네, 이 탱고 그 대표적인 탱고의 작곡가들 어제 탱고의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멋진 곡들 참 많이 만났었는데 오늘은 어떤 곡들을 소개해 주실까요?
2: 네, 오늘은 살짝 다음 세대의 작곡가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 그 작곡가들 뿐만이 아니라
0: 탱고 음악가들께서 이제 서로 이제 리스펙하면서 존경을 또 보이고 우정을 나누고 하는 것들을 직접 작품을 통해서 남겨놓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를 한번 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 네, 그럼 오늘 꽤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네요. 네.
0: 네.
1: 그럼 오늘 첫 곡은 어떤 곡일까요?
2: 첫 곡은 에밀리오 발가르세라는 작곡가의 라 보르도나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네. 레오폴도 페데리코 오르케스트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1: 네, 이 곡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2: 사실 이제 라 보르도나라는 그 제목 자체의 뜻은 이제 기타의 저음현이라는 뜻이지만은 사실 저는 오늘 여기 나오기 전까지 뜻을 몰랐어요. 그냥 어감이 멋있잖아요. 근데 사실 곡이 굉장히 멋있거든요.
1: 네.
2: 근데 이 에밀리오 발카르세라는 분이 너무 할 말이 긴데 어느 정도 얘기할까요? 듣고 80% 얘기할까요? 지금 100을 내가 네. 지금 많이 이제,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1: 네.
2: 사실은 저랑 아람 씨가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을 때 오르케스트라 에스쿠엘라 땅고 대 에밀리오 발카르세라는 데를 나왔어요.
1: 학교를 즉, 말씀하시는 건가요?
2: 네. 에밀리오 발카르세의 탱고 오케스트라 학교 뭐 이런 뜻인데요.
1: 네네.
2: 이게 그냥 학교가 아니라 제가 서울에 한국에 있을 때 그
1: 네.
2: EBS
1: 네네네 괜찮아요. 네네.
2: 죄송합니다.
1: 괜찮습니다.
2: 다큐 페스티벌 뭐 이런 거에서 네네. 막 엄청 재밌는 탱고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2: 그래서 뭐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이 에밀리오 발카르세라는 사람에 관련된 다큐멘터리였고
1: 네.
2: 그때 당시에 이제 젊은 아르헨티나 탱고 뮤지션들이 탱고의 황금기 시대의 거장의 작품들을 이대로 잊지 않게 우리가 그것을 재현하는 프로젝트를 해보자. 너무 좋다. 자 그러면은 누굴 할 것인가? 많지 않느냐. 그중에 한 명을 꼽아야 한다 해서 그들끼리 논의해서 꼽으신 분이 바로 이 에밀리오 발카르세라는 분이었고 그분을 찾아가서 저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찍은 다큐멘터리였어요.
1: 네.
2: 그래서 에밀리오 발카르세가 젊은이들에게 탱고의 연주법들을 이렇게 전수하는 느낌이고
1: 네네.
2: 에밀리오 발카르세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현존하시던 어마어마한 마이스트로들이 젊은이들에게 그런 거를 전수하는 거를 찍은 다큐였고
1: 네.
2: 그게 너무 좋아서 이 학교를 가야겠구나 하고 아르헨티나를 떠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바로 곡입니다.
1: 반도네온을 이미 시작하신 상태에서
2: 일본에서 한 3년간 이제 유학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1: 네.
2: 그 곡 에밀리오 발카르세 라 보르도나를 그분이 연주한 게 아니라 레오폴드 페데리코라는 정말 이분은 아르헨티나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거의 탑 이렇게 좀 너무 순위를 매기면 안 되지만은 거의 넘버원
0: 네. 정말 중요한
2: 탑3의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설적인 이제 연주자입니다. 반도네온 연주자의 버전으로 듣는 건데요. 정말 곡이 너무 좋은데 이런 것도 탱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느껴주셨으면 좋겠네요.
1: 네. 그럼 그 곡 들어볼까요? 에밀리오 발카르세가 작곡한 라 보르도나 이 곡을 레오폴도 페데리코 악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0: 에밀리오 발가르세가 작곡한 라보르도나, 기타의 저음현을 의미하는 제목이라고 합니다. 이 곡을 레오폴도 페데리코 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의 반도네온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네, 이 곡 설명 더 덧붙일 게 있다고 하셨어요.
1: 네, 이 에밀리오 발가르세가 직접 이 곡을 어떻게 작곡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남긴 게 있는데요. 네. 이 일단 제목의 라 보르도나는 기타의 저음부도 말하지만 또 현악기의 굉장히 저음 라인에 대해서 말할 때도 이 라 보르도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네. 이 에밀리오 발가르세가 본인이 이 곡의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약간 아르헨티나 색깔이 짙은 어떤 저음의 라인을 만들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굉장히 강한 부에노스아이레스 색깔을 띈 멜로디로 발전이 됐다가 다시 처음에 그런 보르도네오라고 하는 그 저음 라인으로 돌아오는 것을 만들려고 했다고 하고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아르헨티나와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뭔가 분리되어 있는 것 네.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실은 탱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에노스아이레스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그런 네, 그런 곡입니다.
0: 네. 그리고 또 좀 전에 학교 말씀하셨는데 두 분이 또 그 학교 인연이 또 다 있어요. 그렇죠?
2: 네. 그 얘기 해야 되는 네. 되게 부끄럽지만 별건 아니고요. 정말 별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얘기 못하겠다.
1: 저희가 일단은 이 곡을 이 학교를 들어갈 때 아무래도 그 이 선생님의 성함이 붙어있는 또 그런 학교다 보니까 오디션 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오디션 곡으로 이 라 보르도나를 그 전통적으로 매년 사용을 해오고 있고 모든 파트의 악기 연주자들이 이 라 보르도나의 자신의 악기 파트를 연주를 하는 것을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합격을 했을 때 학생들에게 솔로 같은 것들을 나눠주게 되는데 네네. 저희가 다 이제 그런 솔로를 연주해본 경험이 있다는 얘기를
2: 굉장히 나이스하게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0: 네. 그 학교를 두 분이 같은 학교를 졸업하신 거네요. 그럼.
1: 네, 그럼. 맞습니다. 네. 연도는 다르지만.
0: 네. 이번에 두 분과 함께 하면서 탱고 음악에 대해서 또 탱고 작곡가에 대해서 참 다양하게 알지 못했다는 걸 실감하게 되네요. 이번에 또 소개해 주실 그 다음 곡은요.
2: 이것도 저의 픽인데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또 다른 거장이 막 젊은이들한테 알려주는데 그분도 반도네온 연주자이신데 막 너무 열정적이라서 정말 진짜 입이 떡 벌어졌고 사실 에밀리오 발카르세 선생님보다 이분이 저는 너무 정말 그냥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음악이 자신의 곡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였는데 바로 그분이 호세 빼빼 리베르텔라. 빼빼 중간에 뭐라 하죠 이거? 미들네임인가? 네. 호세 리베르텔라라는 이제 반도네온 연주자이자 작곡가이신데 정말 이분의 영상을 그냥 찾아보시면 그냥 정말 뜨거운 열정 그 자체에 굉장히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땅딸맛?
1: 체구가 그 키는 작으신데 그냥 몸이 그 사방으로 두꺼우신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서요.
2: 사방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반도네온을 하면은 정말 불이 타는 공같이
1: 맞습니다.
2: 그걸로 자기 곡을 연주하는데 너무나 뜨겁고 열정적이에요. 근데 동시에 형용사로 표현하기 힘든 굉장한 애잔함이 그 열정 안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탱고 작곡가이자 그리고 반도네온 연주자가 바로 호세 리베르텔라인데요. 저희가 4일날은 그분의 곡 중에 파시오니 땅고라고 열정과 탱고 정말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죠. 그거를 저희가 라이브에 연주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사보르아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해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향기 정도로 저희가 이제 직역을 할 수 있는데 그 노래를 갖고 왔는데요. 정말로 멜로디가 너무 리베르텔라 같고요. 정말 리베르텔라의 마음을 후려 파는 멋진 선율을 가지고 있는 곡입니다.
0: 네, 고상지 씨를 완전히 사로잡은 작곡가 호세 리베르텔라의 사보라 부에노스 아이레스,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향기. 연주자는 누구죠?
2: 호세 리베르텔라가 속해져 있는 육중주로 섹스테토 마쇼르라고.
0: 네.
2: 굉장히 또 이것도 전설적인 팀인데요.
0: 네.
2: 반도네온 두 대, 바이올린 두 대. 그리고 콘트라베이스 하나, 피아노 하나로 구성된 무지막지한 뜨거운 팀입니다.
0: 네, 그럼 그 곡을 섹스테토 마쇼르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0: 호세 리베르텔라의 곡 사보라 부에노사이레스, 부에노사이레스의 향기, 작곡자인 호세 리베르텔라가 이끄는 섹스테토 마이오르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이 곡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이 탱고 연주자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대한 사랑이 정말 각별한 게 여러 곡에서 드러나는데요. 네네. 이 곡도 이렇게 제목에 딱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박혀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리베르텔라도 그 누구보다 이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사랑했던 연주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분께서 이제 탱고의 세계화가 뭐 여러 단계가 있었지만 그 쇼와 함께하는 탱고의 세계화라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의 탱고 파시온이라고 하는 그 탱고 쇼에서 음악 감독을 맡으면서 댄서, 싱어 그리고 연주가 함께하는 그런 종합 쇼로서 전 세계에 이제 나가가지고 그 투어 연주가 굉장히 많았던 네. 분이에요. 이 섹스테토 마쇼로 함께 네. 그래서 그런 투어가 있을 때도 짬이 조금이라도 나게 되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꼭 돌아와서 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을 정도로 이 사랑이 대단했던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0: 네, 그래서 이런 음악이 나왔군요. 9472번 쓰시는 분, 잘 모르는 장르인 탱고에 더 관심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고, 김서연 씨, 훌륭하신 두 분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네 하셨고, 또 0232번 쓰시는 분, 기말고사 문제 출제하려고 남아있다가 탱고 이야기에 푹 빠져서 못 나오고 있어요. 사방이 두꺼우신 호세 리베르텔라 선생님까지 찾아봤어요.
2: 아 죄송해요 선생님.
0: 카리스마 넘치는 진짜 멋진 분이시네요. 라고.
2: 귀여우신데.
0: 네, 0232번 쓰시는 분 학교에서 그러니까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문제 출제는 좀 있다. 네. 자 이번에 소개해 주실 작곡가와 곡은요.
3: 아 이번엔 정말 유명하신 우리 이제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곡을 갖고 왔는데요. 네. 그래도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 곡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피아졸라라는 이름은 이제 거의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 피아졸라 하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일화가 있습니다. 네. 그가 그 젊었을 때 많이 젊었을 때 그 작곡 대회에서 그 우승하고 그 상으로 파리에 있는 이제 나디아 블랑제한테 이제 레슨 받는 그게 상이 이제 주어지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작곡 대회가 클래식 장르 이제 곡이었고 네, 네. 거기서 피아졸라가 이제 파리를 찾아갔는데 이거 이제 다 제가 얘기하면 네, 될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나디아 블랑제한테 피아졸라가 곡을 이제 악보를 이제 이것저것 보여주니까 네. 나디아 블랑제가 아 이거는 스트라빈스키 따라 있고 이거는 바라톡 뭐 따라 있고 피아졸라는 어딨냐 뭐 이런 말을 하니까 피아졸라가 이게 사실은 탱고를 할 줄 압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네. 하면서 어떤 곡을 들려줬는데 네. 나디아 블랑제가 그걸 듣고 이게 피아졸라지 하면서 네. 너는 탱고의 뿌리, 아 당신의 뿌리인 탱고를 버리면 안 된다. 너는 이걸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네. 이걸로써 피아졸라는 원래 클래식 작곡가가 되고 싶었지만은 네. 이걸로 이제 그런 자신의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음악과 그 클래식들이 다 이제 조합이 된 정말 이 음악계의 역사를 새로 쓸 이제 곡들이 탄생하게 된 것인데요. 바로 나디아 블랑제에게 들려드린 그 곡을 갖고 왔습니다.
0: 네. 그게 사실 그 일화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그 곡이 어떤 곡이었을까는 네. 알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몰랐고요.
3: 네. 바로 네. 트리움팔이라는 곡으로 네. 승리라는 뜻이죠.
0: 네. 이 곡을
3: 아스토르 피아솔라 킨테토의 연주로 갖고 왔습니다.
0: 네. 아스토르 피아솔라 5중주단이 연주하는 그의 곡 트리움팔 승리 들어보시죠.

0: 네, 뭐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탱고 작곡가라고 할 수 있겠죠. 아스트로피아 솔라의 곡이었고요. 제목이 트리운팔, 승리라는 곡이었고요. 피아솔라, 아스트로피아 솔라 오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김아람 씨가 소개하는 대표적인 탱고 작곡가 소개 좀 해주시죠.
1: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탱고 작곡가는 아까도 연주자로 잠깐 등장하셨었던 레오폴도 페데리코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 곡에 얽힌 저 개인적인 일화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아르헨티나의 탱고 음반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어떤 목록에 있는 음반들을 계속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정도 찍혀진 거를 다 팔면 다시는 찍지 않는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개를 그 듣고 싶어도 항상 원하는 것을 구할

0: 수 없을 때도 많았는데요. 네. 제가 그 유럽에서 투어를 하던 중에 어떤 작은 음반 가게에 들어갔는데 네. 이 앨범이 중고로 그 굉장히 아. 위쪽에 전시가 된 걸 발견을 네. 하게 돼서 아. 네. 그거를 구입을 해서 이제 이 편곡 이 오케스트라와 이 편곡을 처음 듣게 됐는데 네네.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전율이 있었고 전 앨범의 전 곡이 정말 너무너무 주옥 같은 버전이고 곡들이고 또 특히 제가 이 곡에서 그 현 연주와 바이올린의 연주가 너무너무 좋아서 감동을 받았는데 네. 알고 보니 제가 이미 레슨을 받고 있던 그 저희 정말 소중한 선생님이신 그 미겔 앙헬 메르테로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분이 이 앨범을 전부 솔리스트로 또 녹음을 했던 네. 그런 것을 알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음반이고요. 이 카프리초 오토냐리라고 하는 곡은 특히 이제 시작이 현 악기들로만 시작을 하면서 웅장하게 그 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과 그 탱고 오케스트라의 화려함과 그 모든 것을 한 곡에 다 담고 있는 그런 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제목이 카프리초 오토냐리.
0: 네, 맞습니다.
1: 어떤 의미죠?
0: 그 가을의 뭐 변덕, 카프리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가을의 카프리스라고 하면 네, 괜찮겠죠? 이 곡 레오폴도 페데리코가 작곡한 이 곡을 연주자는 누군가요?
0: 연주자는 오스발도 레케나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이끄는 오케스트라에 레오폴도 페데리코가 반도네온 솔리스트로 직접 참여한 그런 음반입니다.
1: 네, 들어보겠습니다.

레오폴도 페데리코의 곡 카프리초 오토냐, 가을의 카프리스라는 곡을 오스발도 레케나 오르케스타의 연주, 거기에 작곡자인 레오폴도 페데리코의 반도네온 연주가 함께한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김아람 씨가 보물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시는 음반에서 전해드린 연주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이 마련한 장르 특집 1편, 탱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 두 번째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심은 있지만 깊이 알지는 못했던 탱고에 대해서 밀도 있게 알아가는 시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사흘은 탱고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또 목요일에는 콩 스튜디오에서 고상지 씨와 김아람 씨를 비롯한 여러 연주자가 함께하는 라이브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탱고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시간. 특히 라이브 공연이 펼쳐지는 목요일에는 애청자 여러분께 깜짝 이벤트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좀 특별한 연대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그 오마주를 넘어서는 존경도 있고 서로에게 보내는 짙은 우정이 느껴질 때가 많던데요. 네.
1: 네, 맞습니다. 그 저도 이런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내면서 그 또 곡을 들으면서 그 곡에 대한 감동이 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번에 전해드릴 그 두 곡이 바로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우정과 존경이 담긴 이제 첫 번째 세트입니다. 그 첫 번째로 그 가져온 곡이 바로 카를로스 디 사를리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이끄는 오케스트라의 밀롱게로 비에코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이제 그 밀롱게로라고 하는 게 그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밀롱가와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단어인데 그 뭐 나이가 든 탱고 춤을 추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탱고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밀롱게로 비에코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를로스 디 사를리는 탱고 역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데요. 그 어린 시절에 그 총기 오발 사고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어가지고 그 연주뿐만 아니고 모든 사진에 보면 항상 검은 선글라스를 자신의 그런 그 대표적인 그런 아이템으로 항상 착용하고 계시고요. 그 자신의 연주가 절대로 녹화되지 않도록 굉장히 굉장히 노력을 했던 걸로도 유명하고 또 자신의 피아노 그 연주를 악보로도 절대 적어서 남기지 않기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등장하는 그 아니발 트로릴로라고 하는 탱고 반도네온 연주자가 디사를리는 자신의 비밀을 무덤에 가져가 버렸다라고 말했을 정도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끄는 굉장히 섬세하면서 유려하게 흐르는 오케스트레이션이 특징인 이 곡 밀롱게로 비에코 들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어지는 곡이 바로 이 밀롱게로 비에코의 멜로디를 차용해서 그 이 디살리에 대한 존경을 담은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카를로스 가르시아라고 하는 분이 작곡을 한 곡이고요. 제목 자체가 너무 명확하게 알 마에스트로 콘 노스탈기아라고 해서 그 마에스트로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서 그에게 바치는 그런 곡을 준비했습니다.
0: 네, 그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볼까요? 먼저 카를로스 디 사를리의 밀롱게로 비에호 이 곡은 작곡자인 카를로스 디 사를리가 이끄는 그의 오르케스트라 티피카의 연주이고요. 이어서 작곡가 카를로스 디 사를리에 대한 존경을 담아서 카를로스 가르시아가 작곡한 알 마에스트로 콘 노스탈기아 그리움을 담아 마에스트로에게라는 곡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0: 이 곡을 작곡자인 카를로스 디 사를리의 오르케스타 티피카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바로 그 곡 밀롱게로 비에호의 일부를 차용해서 카를로스 가르시아가 존경을 담아서 작곡한 곡 알 마에스트로 콘 노스탈기아, 그리움을 담아 마에스트로에게라는 곡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 곡은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다큐멘터리 부에노스아이레스 탱고 카페, 원제는 카페 델로스 마에스트로스죠. 2008년 작품 다큐멘터리 OST에 수록된 연주였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1: 네,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 2008년 당시에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그 당시에 현존해 계셨던 탱고의 전설분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자료를 남기자라는 뜻에서 이 프로젝트가 기획이 됐고 그 탱고의 전설 작곡가분들의 대표곡들을 하나씩 고르고 그때 당시에 또 살아계셨던 그 탱고 연주자분들 전설적인 탱고의 연주자분들을 또 각 파트별로 모아서 그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그 각자의 곡의 다른 스타일을 그 작곡가가 직접 지휘를 하면서 그 스타일을 표현하게 하고 그래서 그 공연을 그 테아트로 꼴론이라고 하는 꼴론 극장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아름다운 오페라 극장이 있거든요. 네. 그곳에서 공연을 올리는 것까지의 과정을 담은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0: 네. 두 분에게는 정말 각별한 작품이었겠어요, 그렇죠?
2: 네, 제가 거기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명대사가 나오는데 이 카를로스 가르시아가 한 너무 멋진 명언이 있습니다. 그 나라 언어로 말했지만 제가 굳이 약간 조금 의역을 하자면은 당신이 만약에 잘 연주된 탱고를 듣고 그 깊은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너는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해라.
3: 저 그게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났는데.
1: 근데 이 카를로스 가르시아 선생님이 굉장히 백발에 약간 단발머리처럼 보이는 그런 부스스한 머리를 하시고 뽈테 안경을 쓴 박사님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 곡에 대한 이 곡을 만들게 된 과정을 또 인터뷰에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뒤에 이제 이 곡을 리허설하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 곡을 이제 본인이 들었을 때도 내 것 같지가 않고 하늘에서 뭔가 메시지가 내려와서 작곡을 하게 된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이 다큐멘터리 자체가 이 모든 그 곡에 얽힌 비화라든지 또 탱고 음악의 리허설은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표현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녹아 있어서 그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애청자 여러분들도 다큐멘터리 부에노스아이레스 탱고 카페라는 다큐멘터리를 꼭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로를 존경하고 우정을 나눈 음악가들의 이야기 더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고상지 씨.
2: 제가 소개할까요? 사실 이 곡을 택한 것은 김아람 씨여서 제가 지금 말을 별로 안 해서 저에게 이걸 토스한 것 같은데.
1: 아, 네.
2: 아람 씨, 일단 저는 오라시오 저는 가장 존경하는 탱고 피아니스트가 바로 오라시오 살간이지만은 이 곡을 택한 것은 김아람 씨입니다.
0: 네네.
1: 제가 이 뒤에 나오는 아구스틴 바르디라고 하는 분에게 헌정하는 곡을 고르면서 그렇다면 아구스틴 바르디라는 작곡가가 썼던 굉장히 유명한 탱고의 클래식 곡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 해서 가져온 곡이 바로 이 가쇼시에고라고 하는 곡이고요. 이 가쇼시에고라고 하는 것은 직역을 하면 눈먼 닭이라는 뜻인데요. 눈을 가리고 하는 어떤 놀이를 일컫는 말이라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은유적으로 탱고 음악을 연주할 때 눈을 가리고 서로에 대한 음악적인 본능이라든지 감각에 의해서 탱고에 그리고 혼에 기대어서

0: 서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을 또 빗대어서 이런 제목을 지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오스발도 뿔리에세라고 하는 악단의 곡으로 정말 많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탱고 쇼에서도 많이 쓰이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방금 전에 너무 좋아한다고 언급해 주신 오라시오 살간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이끄는 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1: 그리고 또 이어드릴 곡은요.
0: 네, 이어드릴 곡은 그래서 이 아구스틴 바르디라는 작곡가에게 헌정을 한돈 아구스틴 바르디 그 경어를 써서 돈 아구스틴 바르디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오라시오 살간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이끄는 오중주입니다. 그런데 그 어제 잠시 소개해드렸던 킨테토 레알이라고 하는 팀이 그 멤버가 조금 바뀌어서 그렇지만 그 피아니스트인 오라시오 살간 그 선생님께서는 그대로 계시고 그 멤버가 조금 바뀐 상태로 이렇게 또 녹음을 한 음반이 있는데요. 그 음반에 수록된 돈 아구스틴 바르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 이렇게 두곡 이어드리죠. 먼저 가지오시에고라는 눈먼 닭이라는 직역하자면 아구스틴 바르디의 곡을 오라시오 살간과 그의 오르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고요. 두 번째 곡은 오라시오 살간이 아구스틴 바르디에게 헌정한 곡, 돈 아구스틴 바르디라는 곡. 이 곡은 오라시오 살간이 이끄는 누에보 킨테토 레알의 연주입니다.

0: 현장에서 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인데 음악이 함께여서 덜 지치네요 하셨고 지니리129님 소개하시는 두 분의 말에 설렘과 열정이 가득 담겨 전해오네요.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셨어요. 네, 아 정말 탱고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냥 이렇게 몇 마디 주고받는 그 가운데서도 정말 크게 느끼게 되는 그런 아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하실 말씀이 있었어요.
1: 죄송합니다. 제가 재밌는 썰이 하나 있는데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 표준어가 아니요. 괜찮요. 네. 아 제가 이제 오라시오 설가님을 이제 너무 네. 존경하다 보니까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 가서 이제 그 언어 공부를 하는데 설가의 인터뷰 집으로 언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굉장히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오라시오 설가 이제 본인이 이제 하신 말씀이신데 자신을 굉장히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아스토르 피아졸라와 오라시오 설가을 대조 굉장히 대비적인 대조적인 연주자로 항상 많이 비교를 했는데 그 탱고라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좀 많이 보수적인 장르의 음악이란 말이죠. 그래서 피아졸라가 막 혁신을 일으켰을 때 좀 비난도 많이 받았었고 네. 그랬었는데 그 오라시오 설가은 그 탱고의 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형식 네, 안에 틀에서 두 분 다 오라시오 설가 피아졸라 둘 다 궁극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지만은 오라시오 설가는 그 탱고의 틀 안에서 정말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고 발전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고 피아졸라는 그 틀을 깨는 네, 깨면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그런 두 분이 이제 비교를 많이 그렇게 되었. 다고 합니다. 네. 그게 너무 저는 재밌더라고요.
2: 네. 네, 맞습니다. 이 오라시오 살간이라고 하는 연주자가 방금 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편곡뿐만 아니고 그 탱고에서의 피아노 연주 스타일에 있어서도 너무 독보적으로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그 탱고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그 안에서 정말 최대한의 혁신을 이루어낸 아름다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방금 들으신 두 곡은 오라시오 살간의 연주가 다 들어가 있는 연주였습니다. 진한 우정과 존경의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가 또 기다리고 있죠?
2: 네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니발 트로일로라고 하는 그 탱고의 역사에서 또 한 분의 빠질 수 없는 반도네온 연주자이자 악단의 지휘자이자 작곡가이신 분과 그 아스토르 피아졸라 아까 전에도 네. 소개해드린 그 탱고의 그 혁명가로 많이 알려진 그분 사이의 우정과 존경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그 아스토르 피아졸라가 항상 혁명가, 누에보 탱고 그리고 뭐 탱고 전통 탱고를 약간 배척한 그런 이미지라든지 또는 전통 탱고계에서 배척을 당한 이미지라든지 이렇게 또 많이 알려져 있고 그것이 일면 사실인 부분도 있는데요. 네. 아스토르 피아졸라 자체는 정말로 전통 탱고의 정말 모든 것을 섭렵을 하고 본인의 스타일을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정말 알고 보면 전통 탱고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니발 트로일로라고 하는 분은 약간 그런 전통적인 그 탱고 악단 중에서 이 탱고의 연주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낸 그런 악단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이 악단에서 아스토르 피아졸라가 반도네온 연주자로도 오랫동안 일을 하고 네. 그리고 이 악단이 발매한 많은 곡들의 편곡을 또 담당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알고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일화들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 한 곡인 게하스데 반도네온이라고 하는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네. 곡은 이제 반도네온이라는 글자도 들어있듯이 네. 상지 씨가 좀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1: 아, 네. 이거 뭐 반도네온의 탄식 아니면 반도네온의 한숨 뭐 이렇게 네네.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너무 유명한 곡이고 아르헨티나에서 대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곡인데 네. 저는 굉장히 개인적인 일인데 반도네온 연주

0: 연주자로서
1: 네.
0: 반도니언 연주자들의 레벨을 판가름할 때 이 곡을 잘하냐 못하냐로 판가름하는데 일단 고백부터 하자면 저는 잘 못합니다. 뒤에 그 바리아시온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룸파르도로 그 아까 그러니까 속어 은어로
1: 네네.
0: 야채 그러니까 그
2: 베르도라
0: 네. 야채 한국말로 야채죠. 네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야채라고 부르는데 그 아마 오늘 들으신 곡에도 많이 나왔지만 곡 후반부에 네. 굉장히 빠르게 뭔가 따가따가따가따가 막 이렇게 연주한단 말이에요. 반도네온들이.
1: 네.
0: 그걸 이제 바리아시온이라고 네. 하고 아까 말한 속어로 야채라고 하는데 그때 또 댄서들이
1: 네.
0: 엄청나게 화려한 기술을 또 보여줘요. 거기서.
1: 네네.
0: 그러면서 이제 탱고 쇼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 부분을 연주를 아주 잘해내면은 정말 너무 멋진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특히 끼아스테 반도네온의 이 바리아시온이 너무 어려워서
1: 네.
0: 이게 한마디만 보면은 실력이 보이고 저도 언제나 도전하는 마음으로 이 야채를 도전하지만 예, 언제나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연주자로서 가장 실력의 네, 판가름이 네. 쉬운 곡이기도 합니다.
1: 네.
0: 그만하겠습니다.
1: 그리고 이어서 들으실 피아솔라의 곡은?
2: 네, 이어서 들으실 피아졸라의 곡은 엘 고르도 트리스테라고 하는 곡인데요.
1: 네.
2: 이 아니발 트루일로의 그 애칭, 별명이기도 했던 고르도라는 네. 단어와 트리스테, 그 트루일로를 잃고 나서 그 별세하시고 나서 그를 향한 그 사무치는 그리움을 담은 그런 슬픈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이 곡은 특별히 또 트루일로와 뗄 수 없는 그런 그 싱어 가 등장을 하는데요. 네네네. 로베르토 고시에네체라고 하는 그 굉장히 그 아니발 트로일로가 아까 그 말씀드린 리베르텔라와 비슷한 느낌으로 약간 사방이 이렇게 네. 뚠뚠하신 스타일이라고 하면 이 고시에네체는 굉장히 대비되는 이렇게 위로 그 수직으로 상승하는 것 같은 그런 네. 모양을 가지고 계신 굉장히 탱고의 역사에서 중요한 그런 싱어신데
1: 네네.
2: 이분이 어떤 그 트루일로랑 굉장히 많은 앨범도 발매하시고
1: 네.
2: 그 수많은 밤을 뭐 연주도 하시고 유흥도 즐기시고 네. 술도 마시고 그렇게 함께 보낸 그런 추억들을 담아서 정말 그 애끓는 마음을 특유의 그 약간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창법이 있는데
1: 네, 네.
2: 그런 창법으로 그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1: 네, 그 두 곡 먼저 들으실 곡은 아니발 트로일러의 게하스데 반도네온 그리고 두 번째 곡은 피아솔라의 엘 고르도 트리스테 이렇게 두 곡 이어드립니다. 두 번째 곡에는 로베르토 고에네체의 목소리가 함께합니다.

0: 네,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케하스데 반도 네온, 이 곡 아니발 트로일로의 곡, 그리고 이어서 피아솔라의 엘 고르도 트리스테, 아니발 트로일로에 대한 헌정곡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곡에는 로베르토 고예네체의 목소리가 함께 했습니다. 아, 오늘도 두 분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내일은 또 어떤 탱고의 모습을 보게 될까요?
1: 네, 내일은 탱고의 악기, 편곡, 그리고 저희 둘의 보석 같은 숨은 명곡을 소개합니다.
0: 네, 아, 아주 간단하네요. 네, 내일도 큰 기대가 됩니다. 고상지 씨, 김아람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세상의 모든 음악이 준비한 장르 특집 땅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 내일 세 번째 시간도 알차게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스튜디오 라이브 콘서트가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흥규,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4년 4월 27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마트로슬라브 리신스키 홀에서 펼쳐진 자그레브 솔로이스트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율리안 슈테켈이 연주하는 슈만 첼로 협주곡, 자그레브 솔로이스트가 연주하는 리알트 슈트라우스의 메타모르포젠 등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크로아티아의 대표적인 현악 앙상블로 손꼽히는 자그레브 솔로이스트의 음악회를 들으시겠습니다. 지난 1953년에 창단된 자그레브 솔로이스트는 그동안 전 세계 무대에서 4,000회 이상 공연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널리 이름을 알렸는데요. 정통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특히 크로아티아 작곡가들의 곡들을 적극적으로 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지난 2024년 4월 음악회에서도 역시 크로아티아 작곡가들의 곡이 연주되는데, 먼저 첫 곡은 스르잔 네디치의 현악을 위한 콘체르토 그로소입니다. 작곡가 스르잔 네디치는 1965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태생의 현대 음악가인데요. 알고리즘 작곡, 그리고 전자음악, 전통악기 연구를 결합한 아주 독창적인 스타일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국제작곡콩쿨 1위 등의 다수의 상을 수상했는데요. 이제 감상하실 네디치의 곡은 현악을 위한 콘체르토 그로소라는 제목으로 돼 있는데, 1986년에 작곡된 곡입니다. 20세기 작품이긴 하지만 바로크 시대의 콘체르토 그로소, 즉 소규모 합주와 대규모 합주가 대비되는 그런 고풍스러운 양식으로 된 곡입니다. 자, 그럼 자그레브 솔로이스트의 연주로 스르잔 네디치의 현악을 위한 콘체르토 그로소 감상하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크로아티아의 작곡가 스르잔 데디치의 현악을 위한 콘체르토 그로소였습니다. 연주에는 자그레브 솔로이스트였고요. 지난 2024년 4월 27일 자그레브 바트로슬라브 리신스키 홀에서 펼쳐진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공연 다음 순서로 독일의 첼리스트 율리안 슈테켈이 등장해서 로베르트 슈만의 첼로 협주곡을 선보입니다. 1850년에 작곡된 슈만 첼로 협주곡은 첼로라는 악기를 대단히 섬세하게 다룬 작품이죠. 본래 슈만은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연주회용 소품을 염두에 두고 이 곡을 작곡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곡을 첼로 협주곡으로 바꾸게 되는데 애초에 이제 이 곡은 대편성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웅장한 협주곡으로 의도된 작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섬세하게 연주를 해야 되는 곡이죠. 그래서 첼리스트는 실내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오케스트라와 함께 굉장히 세심하게 앙상블을 해야 하는 작품입니다. 특히 이 첼로 협주곡은 슈만의 부인이자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 클라라 슈만이 상당히 좋아했던 곡입니다. 클라라 슈만은 그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 곡은 나를 기쁘게 한다. 내게는 이 곡이 진정으로 첼로에 맞는 스타일로 작곡된 작품으로 여겨진다 라고 썼고요. 그리고 또 이듬해 일기장에는 이런 글도 써 있습니다. 로베르트가 쓴 첼로 협주곡을 계속 연주하고 또 연주했다. 이 곡은 내게 진정한 음악적인 행복감을 안겨준다. 낭만적인 활력, 그리고 신선함과 유머, 그리고 첼로와 오케스트라가 흥미진진하게 얽혀드는 과정 모두가 황홀하다. 선율적인 악절에 듣기 좋은 음조와 깊은 감정 표현이 담겨있는 곡이다. 네, 이렇게 클라라 슈만이 굉장히 좋아했던 첼로 협주곡 들어보시겠습니다. 율리안 슈테켈이 이번 공연에서 첼로를 연주하게 되는데요. 이번 음악회는 자그레브 솔로이스트와 함께 연주를 하기 때문에 관악기가 빠진 현악 오케스트라와 함께 첼로가 연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로베르트 슈만 첼로 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129, 1악장 니히츠슈넬 너무 빠르지 않게, 2악장 랑잠 느리게, 3악장 제어 레파프트 매우 활기차게를 들으시겠습니다. 율리안 슈테켈의 첼로, 자그레브 솔로이스트의 연주입니다.

로베르트 슈만 첼로 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129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첼로 연주에는 율리안 슈테켈 그리고 오케스트라 연주는 현악 앙상블로 연주했는데요. 자그레브 솔로이스트였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27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린 음악회를 듣고 계십니다. 멋진 첼로 연주를 들려준 율리안 슈테켈은 1982년 독일 태생의 첼리스트입니다. 지난 2010년에 아에르데 국제음악콩쿨 첼로 부문 1위를 차지하면서 명성을 얻었고요. 2012년 에코 클래식 신인상을 받으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전 세계 무대에서 독주자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지금 현재 또 뮌헨 국립음대 첼로 교수로도 활동 중입니다. 이번 자그레브 음악회에서는 앙콜로 바흐의 곡을 선보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가운데 사라방드를 율리안 슈테켈의 첼로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7번 중에서 사라방드를 감상하셨습니다. 첼리스트 율리안 슈테켈이 앙콜로 선보인 곡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2024년 4월 27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바트로슬라브 리신스키 홀에서 열린 자그레브 솔로이스트의 음악회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공연 연주를 맡은 자그레브 솔로이스트는 지난 1953년에 창단된 크로아티아의 대표적인 현악 앙상블 단체입니다. 크로아티아 공영방송 소속의 앙상블로 출범했고요. 지휘자 없이 악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70장 이상의 음반을 발매했고 바로크에서 현대음악까지 폭넓은 레파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크로아티아 작곡가들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 공연 후반부에는 크로아티아의 작곡가 크레셰밀 클라리치의 곡을 선보입니다. 1994년 크로아티아 태생의 젊은 작곡가 크레셰밀 클라리치 오르가니스트이기도 한데요. 이번 음악회에서 자신의 작품을 직접 오르간을 치면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연주하는 곡은 오르간과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Das Knospen이라는 곡인데 Das Knospen은 독일어로 싹 튼다라는 뜻이 있죠. 어떤 곡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크레셰밀 클라리치의 오르간과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다스 크노스펜 감상하시겠습니다. 크레셰밀 클라리치의 오르간 연주 그리고 자그레브 솔로이스트의 연주입니다.

크로아티아의 작곡가 크레셰미르 클라리치의 오르간과 현악을 위한 다스 크노스펜을 감상하셨습니다. 크레셰미르 클라리치의 오르간 연주, 자그레브 솔로이츠의 연주였습니다. 네, 이번 음악회에서 오르간을 연주하면서 직접 자신의 작품을 선보인 크레셰미르 클라리치. 오늘 듣고 계신 지난 2024년 4월 27일 음악회 다음 곡으로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메타모르포젠을 바탕으로 한 즉흥 연주를 선보입니다. 크레셰미르 클라리치의 오르간 즉흥 연주 들으시겠습니다.

크레쉐미르 클라리치의 오르간 연주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메타모르포젠을 바탕으로 한 즉흥 연주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난 2024년 4월 27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바트로슬라브 리신스키 홀에서 열린 공연 듣고 계십니다. 이제 이번 공연 마지막 곡으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메타모르포젠이 연주되는데요. 이 곡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945년에 작곡된 곡입니다. 그 당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국 독일을 지켜본 슈트라우스는 괴롭고 쓸쓸한 마음을 담아서 이제 들으실 메타모르포젠을 작곡했다고 하는데요. 이 곡을 잘 들어보면 베토벤의 영웅교향곡 2악장의 장성행진곡의 영향을 받은 부분도 들을 수가 있고 또 이 곡의 악보에는 추모한다는 뜻의 In Memoriam이라는 말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의 제목이 메타모르포젠인데 거기에 대해서 슈트라우스가 어떤 설명도 내놓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 곡에서 이루어지는 주제의 변용이나 혹은 세계의 변용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화성이 풍부하고 능숙한 대위법이 드러난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본래는 23명의 현악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곡이지만 이번 공연에서는 현악 7중주로 편곡 연주됩니다. 자, 그럼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메타모르포젠을 자그레브 솔로이스트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메타모르포젠을 자그레브 솔로이스트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27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마트로슬라브 리신스키 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영화가 시작되기 직전 개봉 예정인 영화들이 나오고 극장 내부 약도와 함께 비상시 대피로 안내가 나옵니다. 좌석에서 가까운 비상구를 기억해뒀다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빠르게 이동을 하라는 것이죠.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자신의 위치와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기억해두면 헤매지 않고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 혹은 모든 일들이 어려움 없이 술술 풀려나갈 때 우리들은 기대와 희망을 키워가면서 자신만의 상상의 그림을 떠올리며 흥분하게 되고 주위를 살피지 못한 채로 앞을 향해 내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얼마나 달려온 것인지 또 자신이 서 있는 곳은 어디인지 길을 잃고 말죠. 바로 그럴 때 간단한 약도와 비상구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벗어날 수 있는 비상구가 어디쯤인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정다운 가고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손승교 씨 2호 섭곡 옛날은 가고 없어도입니다. 메조 소프라노 백남옥의 노래입니다.

낙초시 금수연곡 안골포, 바리톤 박수길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감상하셨던 곡은 손승교시 2호섭곡 옛날은 가고 없어도 였는데요. 메조소프라노 백남옥의 노래였습니다. 김남주시 김순애곡 그대 있음에, 메조소프라노 이하경의 노래로, 이순희시 한성훈곡 꽃보다 잎으로 남아, 테너 김승직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김남조 씨, 김순애 곡 그대 있음에 메조 소프라노 이하경의 노래로, 이순희 씨, 한성훈 곡 꽃보다 잎으로 남아, 테너 김승직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이기철 씨, 김동환 곡 이중대편 곡 그리운 마음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주 남성합 장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은 말했다.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의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일반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최고의 길 중 하나는 투표일 것이다. 모두의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하다. 내일의 일정에는 당연히 투표를 가장 먼저 넣는다.

물론 투표를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의사표시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투표할 준비 다들 마치셨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아론 코플랜드의 보통 사람을 위한 팡파르 보내드렸습니다. 아론 코플랜드가 주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화요일 밤 당신의 방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모바일 콩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선희 씨께서 오프닝 때 제일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도 좋습니다. 오랜만에 와인 키우는데 진한 상큼한 장밋빛 같아서 더 맛있게 취합니다. 크크 하셨습니다. 이 와인의 가장 좋은 안주는 당신의 방과 음악 오프닝이죠. 와인의 감칠맛을 살려줍니다. 우선희 씨, 과음하십시오. 새싹 정은선 씨입니다. 목소리가 좋으신 상엽님. 10시가 기다려진답니다.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뭐 이런 부탁 저희는 늘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은선 씨 이제 신청곡을 적으실 때가 됐습니다. 근일에 한번 도전해 보시죠. 핸드폰 뒷번호 8974번 대학원 수업 끝나고 차에 올라서 10시 당밤 시그널이 차 안에 가득 채워질 때의 행복감을 좋아합니다. 짧은 귀가 시간으로 협디의 멘트와 음악을 오래 누리지 못함이 아쉬워서 주차장에 파킹하고도 아직 못 내리고 있네요 하셨는데 핑계입니다. 앞으로는 수업 끝나시면 콩 앱을 여시고 이어폰을 끼시고 집에 편안하게 들어가시면서 청취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밤늦게 공부하시면 얼마나 또 피곤하시겠습니까? 그 피로를 저희 좋은 음악들로 지워드리겠습니다. 4919번 문 닫은 방이 후텁지근해 선풍기를 틀었는데 그 바람이 오히려 더운 공기가 공전하는 기분이 들었는데 행복이 묻어나오는 협디 목소리가 공기를 시원하게 해주는 거 있죠? 선풍기 끄겠습니다 하셨는데 제 목소리의 어떤 성격은 좀 덥지 않으실까요? 제 판단으로는 좀 더우실 수도 있는데 요즘 선풍기 꺼내신 분들 많이 계시죠? 6월 접어들면서 날씨가 낮에는 참 많이 덥습니다. 저는 선풍기를 창고에서 꺼냈는데 연결 케이블을 찾을 수가 없어서 아직도 찾는 중입니다. 선풍기를 지금 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풍기를 찾으면서 문득 바람을 만들 수 있는 게 기계가 있다는 사실이 좀 낭만적이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9442번 퇴근길에 듣는 당밤이 너무 좋네요. 항상 상엽님의 목소리로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퇴근합니다. 내가 이래서 매일 야근하고 이 시간에 퇴근하나 하는 의문도 듭니다. 오늘도 좋은 곡 많이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아, 야근하시면서 듣는 분들 사연 받으면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사실 그냥 집에서 누워 듣는 게 제일 편하고 좋죠. 하지만 또 퇴근길에는 뭔가 보장받는 느낌으로 방송을 들으셔서 또 좋은 느낌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최지용 씨께서 우와, 당밤에 문자 쇄도해서 문자 요금으로 방송국 하나 더 세우는 거 아니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문자 이용료가 방송국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신 이용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는 50원과 100원은 통신사로 들어가는 통신사의 수입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50원, 100원을 모아서 방송국을 세우려면 일단 대지 구매와 건축비를 포함해서 대략 한 5천억 정도로 잡고 총 비용을 이렇게 산정을 한다면 긴 문자 100원 기준으로 문자를 50억 회 보내셔야 됩니다. 최재형 씨, 예, 듣고 계시면 좀 답을 해 주십시오. 아, 그래도 또 이렇게 방송국 하나 더 세울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상상을 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문자 요금으로 방송국을 세우면 저희는 이 클래식 FM 방송국을 따로 만들어서 분리해서 저희 안종호 PD가 사장으로 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박문호 씨 김규환 곡 님이 오시는지 소프라노 바브라 보니의 음성 서혜경의 피아노입니다.

박문호 씨 김규환 곡 님이 오시는지, 서혜경의 피아노,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의 음성이었습니다. 발음을 들어보시면 저 신입 아나운서 수준입니다. 우리 바바라 보니 씨는 어서 한국에 귀화 신청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스코틀랜드 민요, 내 사랑은 북디 붉은 장미처럼. 스코틀랜드 시인 로버트 번즈의 시 Red Red Rose의 곡을 붙인 음악, 카운터 테너 안드레 쇼의 음성, 오르페우스 체인보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조울순 씨, 6월의 소망, 하루하루 무탈히 흘러가기를 좋아하는 것들로 삶이 채워지고 내일이 기대되는 일상을 보내길, 생각지 못한 기회와 행운이 찾아와서 웃는 날이 많아지고 반짝이는 순간들이 가득한 한 달이 되길.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 바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탈이 행운이고 행복이죠. 사실 행복이라는 게 뭔가 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상 속에서 그 일상을 잘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속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조울순 씨 지혜로운 말씀 고맙습니다. 공숙경 씨, 6월의 당밤도 눈부신 실록처럼 반짝반짝하겠죠. 더 많이 듣고 함께 할게요. 하트. 이 더 많이의 더를 영어 THE, 영어 최상급 더를 붙여주셨습니다. 최고로 많이 청취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알겠습니다. 7510번. 병실에서 잘 듣고 있는 72반. 75세신 것 같습니다. 할머니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우주로 날아갈 것 같아요. 적어주셨는데 추측을 해보자면 퇴원 준비 중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름 입원하면 참 힘들죠. 덥고 또 땀도 많이 나서 참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제 집에 퇴원하셔서 쾌차하시고 편안하게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5318번. 보통 아침이나 낮에 햇살 좋은 창가에서 가끔 듣던 곡도 당밤에서 들으면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익숙한 곡들의 새로운 매력을 알게 해주시는 당밤 협디, 저의 6월을 드릴게요. 잘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제가 그 주신 6월 이자셔서 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음악이라도 다른 시간에 들을 때 느낌이 다른 것, 시간의 마법이고 또 음악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저도 6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6583번. 저는 6월이 되면 고민이 생깁니다. 주말에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대출 후에 반납일을 알려드리는데 6월 며칠이라고 말씀드리면 종종 네? 6월? 이라고 강조를 하시면서 저에게 말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네, 6월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6월을 6월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6월이 되면 늘 하는 소심한 고민이네요. 이거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쁘지 않게 6월이라고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민 상담 부탁드립니다. 더 아름다운 6월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말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이 6월, 저희가 이제 6월 6일이 오겠죠. 6월 6일도 6월 6일이 아니라 6월 6일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10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월을 10월이라고 하면 뭔가 이 10월의 느낌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10월과 6월이 정확한 표준어가 맞고요. 앞으로도 이 6월은 연한 초록처럼 기억받침을 빼고 6월로 하시죠. 그리고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푯말을 하나 만드시면 어떨까요? 요즘에 이 뭐 천원 판매 많이 하는 그 다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가 화이트보드 보니까 2,000원이더군요. 거기 6월이라고 쓰고 옆에 괄호로 날짜를 바꿔가시면서 그리고 밑에는 이 발음을 적어주시고 하면 또 우리말을 제대로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입 아프시지 않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 반납길 잘 지켜주십시오. 이번에 준비한 음악 모차르트의 엘비라 마디간입니다.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 퀘일번호 467 중에서 2악장 안단테 머레이 페라이어의 피아노와 지휘 잉글리시 체인 오케스트라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의 예악장 엘비라 마디간, 머레이 페라이어의 피아노와 지휘, 잉글리시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요셉 숙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6중에서 3악장 아다지오입니다. 리버페스기 주의하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0: 요셉 숙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6중에서 3악장 아다시오, 리볼페 세기시 위하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핸드폰 뒷번호 5795번, 혹시 연주곡 하나 찾아줄 수 있으신지요? 아주 오래전에 93.1에서 들었던 연주곡입니다. 라이브 실황이었고요. 아마 피아노 연주였던 듯합니다. 뚜벅뚜벅 연주자가 나무로 된 바닥을 걸어 나오는 소리로 시작하는 연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 소리가 참 오래 기억이 나는데 도무지 누구의 무슨 연주 있는지 기억이 나질 않네요. 오늘도 연주를 듣고 있자니 그 소리가 생각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저희 클래식 FM의 특정 프로그램도 아니고 연주곡이다. 라이브 실황이다. 연주자가 바닥으로 걸어오는 소리로 시작한다. 사연을 받으면서 우리 안종호 PD는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라고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또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정말 성의를 다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클래식 FM의 자문이라고 할 수 있죠. 명연주 명음반에 정만섭 선생께 문의한 결과 곡을 찾은 것 같긴 합니다. 피아니스트 제랄드 무어의 고별 연주의 실황 중에서 슈베르트의 안디 무지크 음악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5795번 혹시 듣고 계시고 찾는 곡이 이 곡이 아니라면 또 여러분의 집단 지성에도 의뢰를 해보고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슈베르트의 안디 무지크 음악에, 제랄드 무어의 피아노입니다.
1: I thank you from the very bottom of my heart for the wonderful evening you have given us. And I would like to say goodbye and express my thanks to you in this way.

이 곡은 영화 불멸의 연인에 삽입됐던 음악이고요. 게리 올드먼이 주연했던 영화 불멸의 연인에 등장했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의 1악장입니다. 머레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영화 불멸의 연인의 장면에 등장했던 배경음, 그리고 그것을 머레이 페라이어가 연주한 베토벤의 월광 1악장과 믹스를 한 저희 안종호 PD만 갖고 있는 그가 편집한 음원입니다. 우리 5795번 어떠십니까? 이 곡이 맞을 것 같은 것이 분명히 이 뚜벅뚜벅뚜벅 이렇게 세 번 뚜벅을 세 번 적어주셨는데 음원을 들어보시면 이 발자국 소리가 세 번 납니다. 저는 이 곡이 맞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795번 듣고 계시다면 꼭 한번 답을 알려주십시오. 저희도 궁금합니다. 저희 이렇게 성의 있는 방송입니다. 네, 수신료의 가치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의 한 페이지입니다.

소설 변신의 주인공인 그레고르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넘치는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 파산 이후 그 불행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가족들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데 힘을 기울이는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아들이자 가장이었죠. 덕분에 그는 일개 점원에서 단번에 더 높은 직급의 외판원이 됩니다. 외판원이 된 뒤부터는 일의 결과가 당장의 수수료나 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현금을 집으로 가져가서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가족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는 일은 그에겐 정말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가족의 행복이 곧 자신의 제일 큰 행복이자 보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신나는 기분과 가족들의 감탄은 곧 습관이 됩니다. 가족들은 그레고르의 일과 노력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 뜻밖의 일은 사실 소설의 첫 문장에서 나옵니다. 그 사건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다. 잠에서 깨어난 그레고르는 자신이 침대 속에서 흉측한 벌레로 변한 것을 발견했다. 소설사에서 가장 유명한 첫 문장 중에 하나죠. 그리고 가장 공포스러운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레고르의 변신을 눈치챈 가족들은 어느덧 그레고르를 혐오하고 창피해하죠. 그러니 의문이 듭니다. 왜 가장 열심히 살던 그레고르가 끔찍한 벌레로 변했을까? 혐오나 벌이라면 그에게 기생해 살던 가족에게 가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가족들이야말로 혐오의 대가를 치릅니다. 당장 그레고르를 잃었으니 경제적인 타격이 닥칠 것이고 이젠 본인들이 직접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극히 의존적이고 이기적인 그들이 험난한 생계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카프카는 결국 그레고르의 흉측한 변신을 통해 타인의 덕을 보면서도 그를 흉물 취급하며 소외시키는 가족과 사회, 그리고 가족을 위한다지만 실은 자신을 망치면서 무의미한 돈벌이 도구가 되어가는 사람 모두에게 경고를 보낸 셈입니다.

밤이한 페이지 오늘은 너무나 유명해서 모두 다 읽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읽은 사람은 별로 없다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같은 소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의 한 페이지 만나봤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Portrait of a Romantic, 낭만의 초상, 존 서먼의 베이스 클라리넷 연주였습니다.

비발디의 사계 중에 겨울 2악장 멜로디를 모티프로 만든 음악이었습니다. 에릭 네비가 이끄는 프로젝트 그룹 에라의 편곡과 연주 그리고 합창으로 Winds of Hope, 희망의 바람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슈베르트의 교향곡 5번 B플랫 장조 도이치 번호 485 중에서 1악장 알렉으로 보내드립니다.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가 주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입니다.

슈베르트의 교향곡 5번 B플랫 장조 도이치 번호 485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가 주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라였습니다. 호아킨 로드리고의 어느 귀인을 위한 환상곡 중에서 1악장 마을 사람들의 춤, 2악장 에스파뇰레타와 나폴리 기병대의 팡파르, 밀로시 카라다글리치의 기타, 야닉 네제세갱이 주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로드리고의 어느 귀인을 위한 환상곡 중에서 1악장과 2악장이었습니다. 밀로시 카라다글리치의 기타, 야닉 네제세갱이 주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랄프 온 윌리엄스의 그린슬리브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입니다. 아서 피들러가 주의하는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입니다.

옛날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OST 중에서 한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1968년도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의 영화죠. 영화 속에서 카플렛과의 연애 장면 네, 등장하는 음악인데요. 영화 음악가 니노 로타의 오리지널 스코어로 What is a use 보내드렸습니다. 노래는 로미오 역의 레오나르도 피팅의 대역 가수 글렌 웨스톤이 함께했습니다. 2085번께서 스팅의 그 어느 곡도 좋습니다. 들려만 주신다면 기다릴게요 하셨는데 진짜 기다리고 계시겠죠. 스팅의 You Only Cross My Mind in Winter 함께합니다.

부테스니의 엘레지 1번 디장초, 리처드 용재원일의 비올라, 조이브 스트링스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네덜란드 피아니스트 루이스 반딕이 이끄는 그의 트리오의 연주로 A Lovely Way to Spend an Evening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저녁을 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밤에 당신의 밤과 음악을 기다리면서 저녁을 보내시는 것이죠. 내일도 여러분의 저녁을 사랑으로, 기다림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당신의 밤과 음악 찾아옵니다. 화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인가요? 내가 묻자 신이 대답했다. 어린 시절을 지루해하며 서둘러 어른이 되려 하고 어른이 되고 나선 다시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 건강을 잃어가며 돈을 벌고 다시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쓰는 것.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려 현재에도 살지 못하고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그리고 마치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결국은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처럼 생을 마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나는 신과 인터뷰하는 꿈을 꿨다. 제임스 라카드의 작품으로 알려진 짧은 산문시에는 두 번째 질문도 등장합니다. 부모로서 당신의 자녀들이 꼭 배우길 바라는 삶의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신이 준 답은 아홉 가지인데 그 가운데 하나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데에는 몇 초면 충분하지만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걸 배우게 하라.

6월 2일 화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모차르트의 소프라노와 관현악을 위한 콘서트 아리아로 문 열었습니다. Der liebe himmlische Gefühl, 천국의 사랑, 뭐 신성한 사랑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퀘일 번호 119였습니다. 제목 그대로 사랑이라는 감정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으며 오직 순리에 따라 마음이 움직인다는 가사의 노래입니다. 오늘 오프닝만큼이나 굉장히 깊은 뜻을 지니고 있는 가사인데요. 소프라노 에바 린트의 음성, 워르크 페터 바이글레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화요일 첫 곡 함께 했습니다. 아, 짧지만 참 강력한 산문시였죠. 우리 논알가족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귀가 번쩍,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서 콕 박히셨는지요.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어른? 건강과 돈? 미래에 대한 걱정? 또 인생의 낭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상처? 아, 사실 뭐 어느 문장 하나 버릴 게 없는 주옥 같은 잠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 제목 말씀드릴게요. 제임스 라카디의 시, 나는 신과 인터뷰하는 꿈을 꾸었다. 뭐 여러 가지가 더 이 시에서 얘기가 되고 있겠지만 오늘 오프닝에서 소개한 이 다섯 가지 정도만 잘 기억해도 참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경님께서 뼈 때리는 팩트폭력이라고. 그렇죠? 아, 근데 또 이렇게 막 그래 잘 지켜야지 맞아. 근데 또 내일 되면 언제 그랬냐 싶게 다 잊어버리고 그게 또 인생인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오늘 참 덥다고 지금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진짜 네 자결하는 태양입니다. 정말 이게 6월의 초, 6월 초순에 햇빛이 맞을까요? 이병열님 오늘 기온이 33도네요. 이영선님, 6월이가 이름값을 시작하는 걸까요? 아니, 그럼 7월이랑 8월이는 어쩌라고, 그죠? 최양미님, 남부지방은 비가 주룩주룩이라고. 용유미님도 대구에서.

비가 와서 후텁 지금 별로라고. 공숙경님도 남쪽 지방인데 이 동서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화창한 노날 함께한다고 하셨고. 박진미님, 소유님 더워요. 건강 조심하셔요 하셨는데 우리 노래로나마 좀 바람을 느껴볼까요? 19세기 독일 작곡가입니다. 아돌프 옌센의 스페인 가곡집 중에서 네 번째 곡입니다. 불어오는 산들바람. 사랑하는 이가 잠들어 있는 동안 산들바람에게 방해하지 말라고 부드럽게 달콤한 노래를 불러달라고 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 제랄드 무어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역시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작곡가 프란츠 리스트의 가곡 방금 들으셨습니다. Es muss ein wunderbares sein. 그것은 황홀한 일이어라. 뭐가 황홀할까요? 바로 두 영혼의 깊은 사랑입니다. 두 영혼이 하나로 결합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죽음의 순간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놀라운 경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리톤 토마스 케바스토프, 유스토스 자이엔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독일 리트는 아돌프 옌센의 가곡이었습니다. Mummelndes Lüftchen, 불어오는 산들바람.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가 불렀고요. 제랄드 무어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밥 딜런의 곡 오랜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포크락 가수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시대 진정한 음유 시인이죠. 그래서 201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Blowing in the wind, 바람만이 아는 대답.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진정한 인간이라고 불릴까요? 얼마나 많은 포탄을 서로에게 퍼부어대야 사람들은 영원히 멈출까요? 얼마나 많이 살아야 사람들은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돼야 너무 많이 죽었다고 깨닫게 될까요? 친구여, 그건 바람만이 아는 대답. 진정한 자유와 반전을 노래한 곡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의 하모니로 들어보시죠.

이 시대의 진정한 음유시인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 바람만이 아는 대답. 오늘은 몰몬트 버너클 합창단의 하모니로 함께했습니다. 최이룩님, 남쪽에 비는 제가 있는 곳으로 다 보내주세요. 보슬비, 이슬비, 태풍, 돌풍 모두 환영. 아, 태풍이랑 돌풍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조금 남쪽 지방이 부럽긴 하네요. 후텁지근 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아, 그래도 좀 비가 오고 나야 이 뜨거운 햇볕이 좀 한풀 꺾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노래로나마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다음 곡 들으시면 좀 이 더위가 가시려나요?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Fly Away. 노르웨이 가수입니다. 토르일트 나이카르의 음성으로 함께 했는데요. 아, 이런 목소리를 왜 그 시쳇말로 공기반, 소리반이라고 하나요? 진짜 가볍게 하늘로 날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조금 더위가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엔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에서 두 곡의 노래 감상하시겠습니다. 샘플의 리베라, 언제나 자유롭게. 순수한 청년 알프레도의 사랑 고백을 받고 거절하지만 저 마음 깊숙한 곳 동요를 일으키는 이 사교계 여인 비올레타의 심정이 잘 표현된 아리아입니다. 이어서 파리지 오가라, 파리를 떠나까지 감상하시겠습니다. 모든 오해를 딛고 극적인 재회를 하면서 알프레도와 비올레타가 함께 부르는 이중창이죠. 이 파리를 떠나 조용한 시골에서 행복하게 살자고 다짐하는 참 애절한 노래인데 결말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이 노래를 끝으로 비올레타가 숨을 거두니까요. 소프라노 비벌리 실스, 테너에는 니콜라이 게타, 알도 세카토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오랜만에 이 두 곡의 노래를 들어본 것 같은데 역시 베르디구나 엄지척 하게 되네요.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에서 방금 들으신 곡은 알프레도와 비올레타가 함께 부르는 파리를 떠나였습니다. 먼저는 비올레타의 언제나 자유롭게였죠. 소프라노 비벌리스 테너에는 니콜라이 게타, 알도 체카토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김은희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지금 깜짝 놀라셨나요? 버스 안에서? 더운데 왜 이렇게 졸린 걸까요? 하셨는데 원래 더우면 좀 졸리지 않나요? 버스 안에서 눈 감고 있다가 이 노날 가족 이름을 듣고 번쩍 눈이 떠지셨다고. 김은희님. 본인의 이름 들으시니 잠이 번쩍 달아나나요? 아, 김은희님한테 아주 좋은 그 더위 퇴치 방법이 있네요. 텀블러에 냉커피를 타갖고 다니신대요. 아, 진짜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냉커피에 어울리는 시원한 노날은 어떨까요? 항구도시 나폴리 참가입니다. 로베르토 시톨츠의 오 미아 벨라 나폴리, 나의 아름다운 나폴리 들어보시죠. 테너 페트르 베차.

1770년경에 나온 괴테의 시 들장미. 19세기 들어 많은 작곡가에 의해 노래로 만들어집니다. 그 배경에는 독일 정원의 장미꽃 문화가 있었죠. 장미꽃 문화란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던 19세기 독일. 부르주아 시민계층이 정원 가꾸기를 중요한 교양과 여가 활동으로 즐기기 시작하면서 장미를 중심으로 한 정원 문화가 크게 퍼져나간 걸 말하는데요. 특히 장미 정원은 자연 속에서 휴식과 산책, 사교를 즐기는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장마철이면 가족과 연인이 함께 장미 사이를 거닐며 감상을 즐기는 일이 일상이 된 풍경을 가리킵니다. 그 배경에는 또 중세 수도원과 궁정에서 장미를 재배해온 긴 전통이 있었죠. 기독교 설화에서 장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린 자리에 자라난 꽃으로 여겨져서 붉은 장미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상징하며 예식과 장식에 쓰이는 상징적인 꽃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장미를 따로 모아 심는 장미정원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요. 이후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를 거치면서 궁원 정원이 기하학적 설계와 함께 발전하다가 18세기 후반 19세기에 들어서자 독일 도시의 궁정과 시민정원에 장미정원이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원과 장미를 배경으로 하는 시와 노래들 또한 자연스럽게 탄생하게 됐죠. 엄숙하고 경건한 교회음악의 대가 세자르 프랑크 역시 장미정원이 만들어낸 상상력의 산책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에게도 장미를 노래한 가곡이 있는데요. 세자르 프랑크가 곡을 붙인 시는 외젠 다비드의 장미의 결혼식. 장미의 결혼식을 통해 사랑의 짧음과 필연성을 노래하면서 연인에게 우리도 장미처럼 주저없이 사랑하자고 설득하는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알고 있는가? 장미가 어떻게 결혼하는지. 사랑스러운 장미는 감았던 눈을 살포시 뜨면서 어떤 대화를 나눌까? 그들은 말하지, 짧은 인생 우리 서로 사랑해요. 달콤하게 입맞추고 온 마음 다해서. 이렇게 짧은 인생 사랑하는 일 말고 뭐가 더 있느냐고. 장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사랑에 뛰어드는데 왜 인간은 머뭇거리며 시간을 허비하느냐고 묻는데요. 사랑하자, 인생은 너무 짧다. 이런 외젠 다비드의 시가 경건한 교회 음악과 세자르 프랑크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보다 앞서 독일 시인 프리드리 고틀리프 클롭슈토크는 사랑하는 그녀를 장미끈으로 묶어두는 시를 썼습니다. 그늘에서 잠든 연인을 장미끈으로 살며시 묶어두면서 그녀의 삶은 나에게, 나는 그녀의 삶에 달려있게 됐고 우리 주위에는 엘리시움, 천국이 펼쳐졌다고 고백하는 작품, 장미끈. 이 시에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곡을 붙입니다. 19세기 독일 곳곳에 조성된 장미정원 문화와 더불어서 정원과 장미를 배경으로 수많은 장미 노래들이 피어났을 때 탄생한 노래 두 곡. 세자르 프랑크의 장미의 결혼식,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장미끈. 들어보시죠.

19세기에 등장한 이 독일 정원 문화 속에서 꽃피운 장미꽃 노래들 가운데 장미를 사랑과 결혼의 결속으로 노래한 세자르 프랑크의 장미의 결혼식, 소프라노 첸 레이스, 찰스 스펜서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이어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장미끈, 바리톤 사이먼 캐니사이드, 말콤 마티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장미 노래하면 이 곡 빼놓을 수 없죠. 하인리 베르너의 괴테의 시에 곡을 붙인 하이든 레슬라인, 들장미 오늘 끝곡입니다. 빈소년 합창단의 하모니로 오늘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아코디언과 반도네온 같은 악기들은 주름진 몸을 펼쳤다가 접으며 소리를 냅니다. 이 악기들은 손이 닿았다고 해서 바로 소리를 내지 않죠. 주름 상자를 힘껏 펼쳐 바람을 품고 다시 밀어 넣으며 그 바람을 내보낼 때 비로소 소리가 태어납니다. 소리를 만드는 원리와 이야기의 원리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를 품었다가 내어놓는 일, 가득 채웠다가 비워내는 일, 차가운 것을 품었다가 뜨겁게 내보내는 일, 아픈 것을 품었다가 맑게 걸러서 내보내는 일, 삶은 주름을 사랑하는 일 같습니다. 평평하고 팽팽한 것으로는 결코 만들 수 없는 이야기이자 주름지지 않은 것은 들려줄 수 없는 연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주름진 길, 계단을 오르내려야 도착할 수 있는 집에 살던 아이처럼 세상에 주름진 모든 것에 귀 기울이는 저녁을 기다려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6월 2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영화 봄날은 간다 가운데 테마곡이었죠. One Fine Spring Day였습니다. 조성우의 곡이었고요. 심성락의 아코디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The South Wind,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남풍이죠. 아일랜드 민요였는데요. 아이리시 휘슬 연주였습니다. 조니 마덴의 연주, 그리고 존 보스웰의 피아노 연주도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목요일까지 함께합니다. 어제부터는 월드뮤직 감상에 깊이를 더해보자는 의미로 마련한 장르 특집 1편 땅고 파라보스가 시작됐죠.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 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탱고 아티스트 고상지 김아람 씨가 직접 스튜디오에 오셔서 우리가 잘 몰랐던 탱고의 깊숙한 곳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목요일 6월 4일에는 스튜디오 콩에서 진한 탱고 라이브도 들려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탱고에 대한 탐구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KBS 콩을 통해서 청취하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이사오 사사키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리죠. 스위트 브레이즈입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멘델스존의 무언가 가운데 5월의 산들바람, 작품 번호 62-1이었어요.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마이클 스턴이 지휘한 오케스트라 오브 세인트 룩스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는 이사오 사사키의 피아노 연주 스위트 브리즈 전해드렸습니다. 유경희 씨, 오늘 첫 곡 들으시면서 보내주셨네요. 아코디언의 소리는 뭔가 애잔함이 있죠. 품었다가 내보내는 소리라서 그럴까요? 삶의 이력이 주로 많을까요? 첫 곡 들으면서 잠시 눈을 감아봅니다 하셨고, 1261번 쓰시는 분, 아, 탱고에 어울리는 셔츠를 입으셨네요 라고, 오늘도 일렬에서 시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그리고 김계순 씨, 붉은 장미의 계절, 지금 걷다가 멈추고 붉은

오늘도 처음부터 시작과 함께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신청곡도 받나요? 하시면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서 보내주셨던 분 페티왑님께서 정하신 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리아 엘레나를 듣고 싶다고 정하셨어요. 이 곡 뭐 여러 버전으로 전해드리고 있죠. 이 곡을 네, 영화 아비정전에서 장국영이 춤출 때 흘렀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샤비에 구가와 그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마리아 엘레나입니다.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는데요. 세 곡 모두 왕가위 감독의 영화에 흘렀던 곡들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넷 킹 콜이 노래한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였죠. 이 곡은 화양연화에서 들을 수 있었고 그 전에 두 번째 곡은 코니 프란시스가 노래한 시보네였어요. 이 곡은 2046이라는 영화에서 흘렀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마리아 엘레나 이 곡은 장국영이 주연했던 아비정전에서 들을 수 있었던 곡이죠. 샤비에 꾸가와 그의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강희원 씨, 딸과 함께 서울로 뮤지컬 공연 보러 가는 기차 안입니다. 퇴근 후 듣던 새음을 기차 안에서 이어폰을 끼고 들으니 더 친근감이 느드네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뮤지컬 보러 먼 길 가고 계시네요. 그렇죠. 이어폰으로 들으면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죠. 둘이 서로 대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네, 김경환 씨는 소중한 투표일을 앞두고 새음의 주파수를 맞춥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내일을 많이 기다리시고 계시네요. 김경환 씨도 사연 고맙습니다.

같습니다. 이번에는 막스 브루크의 스코틀랜드 환상곡입니다. E플랫장조 작품 번호 46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게리에로 전해드리는데요. 정경화의 바이올린, 루돌프 캠퍼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고요. 이어서 바네사 메이의 바이올린 연주로 브루흐의 스코틀랜드 환상곡 3악장을 편곡해서 연주한 I'm a Dune for Lacko Journey 전해드리죠. 부제가 A Little Scottish Fantasy이죠. 두 곡 이어드립니다.

네, 먼저 들으신 곡 막스 브루크의 스코틀랜드 환상곡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46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게리에로 먼저 들으셨는데요. 정경화의 바이올린, 루돌프 캠퍼가 지휘한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그 곡의 3악장을 편곡해서 연주한 바네사 메이의 연주 I'm a Dune for Lack of Journey 였습니다. 시작 부분에 그녀의 목소리도 살짝 들을 수 있는 곡이었죠.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새벽 1시 매일 재방송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6월 2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3분입니다.

0: 준비한 장르 특집 탱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관심은 있지만 깊이 알지는 못했던 탱고에 대해서 밀도 있게 알아가는 시간. 어제 첫날은 잘 몰랐던 음악가도 알게 됐고, 탱고의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곡들도 만났고, 탱고의 리듬에 대해서도 더 세밀하게 알아가면서 탱고와 친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탱고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알아갈 시간 가져볼 텐데요. 탱고의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 그리고 탱고 음악가들의 이야기가 더 진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우리를 매혹적인 탱고의 세계로 안내해 줄 두 분 모셨습니다.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 씨, 탱고 바이올리니스트 김아람 씨,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김아람입니다.
0: 네, 오늘 두 번째 날인데 좀 많이 편해지셨죠? 익숙해지셨고.
1: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어제 뭐 너무 밀도 있는 시간을 가지느라 소감도 채 나누지 못하고 일찍 헤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음악 애청자들께 탱고를 소개하는 시간. 3년 만에 스튜디오에 다시 오신 고상지 씨는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1: 사실 3년 전에는 제가 별로 말할 기회가 없었고요. 연주만 열심히 했었고요. 어제는 사실 굉장히 생소하다면 생소할 수 있는 레파토리들을 제가 곡대로 들려드렸는데 어땠는지 궁금해요. 그냥 사람들이
0: 근데
1: 기쁘게
0: 평소에 들으셨을지. 잘 듣지 못했던 곡들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많은 네. 분들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0: 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아르헨티나답게 탱고 전문 라디오 채널이 있군요.
0: 네,
1: 네, 이 탱고 그 대표적인 탱고의 작곡가들 어제 탱고의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멋진 곡들 참 많이 만났었는데 오늘은 어떤 곡들을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오늘은 살짝 다음 세대의 작곡가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 그 작곡가들 뿐만이 아니라
2: 아 탱고 음악가들께서 이제 서로 이제 리스펙하면서 존경을 또 보이고 우정을 나누고 하는 것들을 직접 작품을 통해서 남겨놓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를 한번 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 네, 그럼 오늘 꽤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네요. 네.
0: 네.
1: 그럼 오늘 첫 곡은 어떤 곡일까요?
0: 첵 곡은 에밀리오 발카르세라는 작곡가의 라 보르도나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네. 레오폴도 페데리코 오르케스트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1: 네, 이 곡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0: 사실 이제 라 보르도나라는 그 제목 자체의 뜻은 이제 기타의 저음현이라는 뜻이지만은 사실 저는 오늘 여기 나오기 전까지 뜻을 몰랐어요. 그냥 어감이 멋있잖아요. 근데 사실 곡이 굉장히 멋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 에밀리오 발카르세라는 분이 너무 할 말이 긴데 어느 정도 얘기할까요? 듣고 80% 얘기할까요? 지금 100을 내가 말 지금 많이 이제,
1: 이제
0: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1: 네.
0: 사실은 저랑 아람 씨가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을 때 오르케스트라 에스쿠엘라 땅고 대 에밀리오 발카르세라는 데를 나왔어요.
1: 학교를 즉, 말씀하시는
0: 네.
1: 건가요?
0: 네. 에밀리오 발카르세의 탱고 오케스트라 학교 뭐 이런 뜻인데요.
1: 네네.
0: 이게 그냥 학교가 아니라 제가 서울에 한국에 있을 때 그 EBS
1: 네네네 괜찮아요. 네.
0: 죄송합니다.
1: 괜찮습니다.
0: 다큐 페스티벌 뭐 이런 거에서
1: 네네.
0: 막 엄청 재밌는 탱고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뭐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이 에밀리오 발카르세라는 사람에 관련된 다큐멘터리였고
1: 네.
0: 그때 당시에 이제 젊은 아르헨티나 탱고 뮤지션들이 탱고의 황금기 시대의 거장의 작품들을 이대로 잊지 않게 우리가 그것을 재현하는 프로젝트를 해보자. 너무 좋다. 자 그러면은 누굴 할 것인가? 많지 않느냐. 그중에 한 명을 꼽아야 한다 해서 그들끼리 논의해서 꼽으신 분이 바로 이 에밀리오 발카르세라는 분이었고 그분을 찾아가서 저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찍은 다큐멘터리였어요.
1: 네.
0: 그래서 에밀리오 발카르세가 젊은이들에게 탱고의 연주법들을 이렇게 전수하는 느낌이고
1: 네네.
0: 에밀리오 발카르세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현존하시던 어마어마한 마이스트로들이 젊은이들에게 그런 거를 전수하는 거를 찍은 다큐였고
1: 네.
0: 그게 너무 좋아서 아, 이 학교를 가야겠구나 하고 아르헨티나로 떠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바로 곡입니다.
1: 반도네온을 이미 시작하신 상태에서
0: 일본에서 한 3년간 이제 유학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1: 네.
0: 그 곡 에밀리오 발카르세 라 보르도나를 그분이 연주한 게 아니라 레오폴드 페데리코라는 정말 이분은 아르헨티나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거의 탑 이렇게 좀 너무 순위를 매기면 안 되지만은 거의 넘버원
2: 네, 네, 정말 중요한
0: 탑3의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설적인 이제 연주자입니다. 반도네온 연주자의 버전으로 듣는 건데요. 정말 곡이 너무 좋은데 이런 것도 탱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느껴주셨으면 좋겠네요.
1: 네. 그럼 그 곡 들어볼까요? 에밀리오 발카르세가 작곡한 라 보르도나 이 곡을 레오폴도 페데리코 악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0: 에밀리오 발가르세가 작곡한 라보르도나, 기타의 저음현을 의미하는 제목이라고 합니다. 이 곡을 레오폴도 페데리코 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의 반도네온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네, 이 곡 설명 더 덧붙일 게 있다고 하셨어요.
1: 네, 이 에밀리오 발가르세가 직접 이 곡을 어떻게 작곡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남긴 게 있는데요. 네. 이 일단 제목의 라 보르도나는 기타의 저음부도 말하지만 또 현악기의 굉장히 저음 라인에 대해서 말할 때도 이 라 보르도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네. 이 에밀리오 발가르세가 본인이 이 곡의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약간 아르헨티나 색깔이 짙은 어떤 저음의 라인을 만들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굉장히 강한 부에노스아이레스 색깔을 띈 멜로디로 발전이 됐다가 다시 처음에 그런 보르도네오라고 하는 그 저음 라인으로 돌아오는 것을 만들려고 했다고 하고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아르헨티나와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뭔가 분리되어 있는 것 네.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은 탱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에노스아이레스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그런 네 그런 곡입니다.
0: 네. 그리고 또 좀 전에 학교 말씀하셨는데 두 분이 또 그 학교 인연이 또 다 있어요. 그렇죠?
2: 네. 그 얘기 해야 되는 네. 되게 부끄럽지만 별건 아니고요. 정말 별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얘기 못하겠다.
1: 저희가 일단은 이 곡을 이 학교를 들어갈 때 아무래도 그 이 선생님의 성함이 붙어있는 또 그런 학교다 보니까 오디션 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오디션 곡으로 이 라 보르도나를 그 전통적으로 매년 사용을 해오고 있고 모든 파트의 악기 연주자들이 이 라 보르도나의 자신의 악기 파트를 연주를 하는 것을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합격을 했을 때 학생들에게 솔로 같은 것들을 나눠주게 되는데 네네. 저희가 다 이제 그런 솔로를 연주해본 경험이 있다는 얘기를
2: 굉장히 나이스하게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0: 네. 그 학교를 두 분이 같은 학교

0: 를 졸업하신 거네요, 그럼.
1: 네, 그럼. 맞습니다. 네네. 연도는 다르지만.
0: 네, 네. 이번에 두 분과 함께 하면서 탱고 음악에 대해서 또 탱고 작곡가에 대해서 참 다양하게 알지 못했다는 걸 실감하게 되네요. 이번에 또 소개해 주실 그 다음 곡은요.
2: 아, 이것도 저의 픽인데요. 아, 네.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또 다른 거장이 막 젊은이들한테 알려주는데 그분도 반도네온 연주자이신데 네. 막 너무 열정적이라서 정말 진짜 입이 떡 벌어졌고 사실 에밀리오 발카르세 선생님보다 이분이 저는 너무 정말 그냥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 네,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음악이 자신의 곡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였는데 네. 바로 그분이 호세 빼빼 리베르텔라. 빼빼 중간에 뭐라 하죠 이거? 미들네임인가?
1: 네, 네,
2: 네. 네. 네. 호세 리베르텔라라는 이제 반도네온 연주자이자 작곡가이신데 네, 네. 정말 이분의 영상을 그냥 찾아보시면 그냥 아. 정말 뜨거운 열정 그 자체에 굉장히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땅딸맛?
1: 응? 아, 아 되게 그 체구가 그 키는 작으신데 네. 그냥 몸이 그 사방으로 두꺼우신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서요.
2: 사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 상황에서 반도네온을 하면은 네. 정말 불이 타는 공같이
1: 맞습니다.
2: 네. 그걸로 자기 곡을 연주하는데 너무나 뜨겁고 열정적이에요. 근데 동시에 형용사로 표현하기 힘든 굉장한 애잔함이 그 열정 네. 안에 녹아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탱고 작곡가이자 그리고 반도네온 연주자가 바로 호세 리베르텔라인데요. 네. 저희가 4일 날은 그분의 곡 중에 파시오니 탱고라고 열정과 탱고 정말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죠. 네. 그거를 저희가 라이브에 연주하고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사보르아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해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향기 정도로 저희가 이제 직역을 할 수 있는데 네. 그 노래를 갖고 왔는데요. 정말로 멜로디가 너무 리베르텔라 같고요. 네. 정말 리베르텔라의 마음을 후려파는 멋진 선율을 가지고 있는 곡입니다.
0: 네, 고상지 씨를 완전히 사로잡은 작곡가 호세 리베르텔라의 사보르 아 부에노스 아이레스,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향기. 연주자는 누구죠?
2: 아, 호세 리베르텔라가 속해져 있는 육중주로 섹스테토 마쇼르라고. 네. 굉장히 또 이것도 전설적인 팀인데요. 네. 반도네온 두 대, 바이올린 두 대. 그리고 콘트라베이스 하나, 피아노 하나로 구성된 무시막지한 뜨거운 팀입니다.
0: 네, 그럼 그 곡을 섹스테토 마시오르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0: 호세 리베르텔라의 곡 사보라 부에노스아이레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향기, 작곡자인 호세 리베르텔라가 이끄는 섹스테토 마이오르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이 곡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이 탱고 연주자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대한 사랑이 정말 각별한 게 여러 곡에서 드러나는데요. 네네. 이 곡도 이렇게 제목에 딱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박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리베르텔라도 그 누구보다 이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사랑했던 연주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분께서 이제 탱고의 세계화가 뭐 여러 단계가 있었지만 그 쇼와 함께하는 탱고의 세계화라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때의 탱고 파시온이라고 하는 그 탱고 쇼에서 음악 감독을 맡으면서 댄서, 싱어 그리고 연주가 함께하는 그런 종합 쇼로서 전 세계에 이제 나가가지고 그 투어 연주가 굉장히 많았던 분이에요. 이 섹스테토 마쇼로 함께. 그래서 그런 투어가 있을 때도 짬이 조금이라도 나게 되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꼭 돌아와서 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을 정도로 이 사랑이 대단했던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0: 네, 그래서 이런 음악이 나왔군요. 9472번 쓰시는 분, 잘 모르는 장르인 탱고에 더 관심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고, 김서연 씨, 훌륭하신 두 분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네 하셨고, 또 0232번 쓰시는 분, 기말고사 문제 출제하려고 남아있다가 탱고 이야기에 푹 빠져서 못 나오고 있어요. 사방이 두꺼우신 호세 리베르텔라 선생님까지 찾아봤어요.
2: 아 죄송해요 선생님.
0: 카리스마 넘치는 진짜 멋진 분이시네요.
2: 되게 귀여우신데.
0: 네, 0232번 쓰시는 분 학교에서 그러니까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문제 출제는 좀 있다. 네. 자 이번에 소개해 주실 작곡가와 곡은요.
3: 아 이번엔 정말 유명하신 우리 이제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곡을 갖고 왔는데요. 네. 그래도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 곡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피아졸라라는 이름은 이제 거의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 피아졸라 하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일화가 있습니다. 네. 그가 그 젊었을 때 많이 젊었을 때 그 작곡 대회에서 그 우승하고 그 상으로 파리에 있는 이제 나디아 블랑제한테 이제 레슨 받는 그게 상이 이제 주어지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작곡 대회가 클래식 장르 이제 곡이었고 네, 네. 거기서 피아졸라가 이제 파리를 찾아갔는데 이거 이제 다 제가 얘기하면 네, 될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나디아 블랑제한테 피아졸라가 곡을 이제 악보를 이제 이것저것 보여주니까 네. 나디아 블랑제가 아 이거는 스트라빈스키 따라 있고 이거는 바라톡 뭐 따라 있고 피아졸라는 어딨냐 뭐 이런 말을 해 하니까 피아졸라가 이게 사실은 탱고를 할 줄 압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곡을 들려줬는데 나디아 블랑제가 그걸 듣고 이게 피아졸라지 하면서 너는 탱고의 뿌리, 아 당신의 뿌리인 탱고를 버리면 안 된다. 너는 이걸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네. 이걸로써 피아졸라는 원래 클래식 작곡가가 되고 싶었지만은 이걸로 이제 그런 자신의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음악과 그 클래식들이 다 이제 조합이 된 정말 이 음악계의 역사를 새로 쓸 이제 곡들이 탄생하게 된 것인데요. 바로 나디아 블랑제에게 들려드린 그 곡을 갖고 왔습니다.
0: 네. 그게 사실 그 일화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그 곡이 어떤 곡이었을까는 알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몰랐고요.
3: 네. 바로 트리움팔이라는 곡으로 승리라는 뜻이죠.
0: 네. 이 곡을
3: 아스토르 피아솔라 킨테토의 연주로 갖고 왔습니다.
0: 네. 아스토르 피아솔라 5중주단이 연주하는 그의 곡 트리움팔 승리 들어보시죠.

0: 네. 뭐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탱고 작곡가라고 할 수 있겠죠. 아스트로피아 솔라의 곡이었고요. 제목이 트리운팔, 승리라는 곡이었고요. 피아솔라, 아스트로피아 솔라 오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김아람 씨가 소개하는 대표적인 탱고 작곡가 소개 좀 해주시죠.
1: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탱고 작곡가는 아까도 연주자로 잠깐 등장하셨었던 레오폴도 페데리코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 곡에 얽힌 저 개인적인 일화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아르헨티나의 탱고 음반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어떤 목록에 있는 음반들을 계속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정도 찍혀진 거를 다 팔면 다시는 찍지 않는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개를 그 듣고 싶어도 항상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없을 때도 많았는데요. 제가 그 유럽에서 투어를 하던 중에 어떤 작은 음반 가게에 들어갔는데

0: 이 앨범이 중고로 그 굉장히 위쪽에 전시가 된 걸 발견을 네. 하게 돼서 그거를 구입을 해서 이제 이 편곡 이 오케스트라와 이 편곡을 처음 듣게 됐는데 네네. 정말 온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전율이 있었고 전 앨범의 전 곡이 정말 너무너무 주옥 같은 버전이고 곡들이고 또 특히 제가 이 곡에서 그 현 연주와 바이올린의 연주가 너무너무 좋아서 감동을 받았는데 네. 알고 보니 제가 이미 레슨을 받고 있던 그 저희 정말 소중한 선생님이신 그 미겔 앙헬 메르테로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분이 이 앨범을 전부 솔리스트로 또 녹음을 했던 네. 그런 것을 알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음반이고요. 이 카프리초 오토냐리라고 하는 곡은 특히 이제 시작이 현 악기들로만 시작을 하면서 웅장하게 그 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과 그 탱고 오케스트라의 화려함과 그 모든 것을 한 곡에 다 담고 있는 그런 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제목이 카프리초 오토냐리.
0: 네, 맞습니다.
1: 어떤 의미죠?
0: 그 가을의 뭐 변덕, 카프리스 이렇게 네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가을의 카프리스라고 하면 네, 괜찮겠죠? 이 곡 레오폴도 페데리코가 작곡한 이 곡을 연주자는 누군가요?
0: 연주자는 오스발도 레케나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이끄는 오케스트라에 레오폴도 페데리코가 반도네온 솔리스트로 직접 참여한 그런 음반입니다.
1: 네, 들어보겠습니다.

0: 레오폴도 페데리코의 곡 카프리초 오토냐, 가을의 카프리스라는 곡을 오스발도 레케나 오르케스타의 연주, 거기에 작곡자인 레오폴도 페데리코의 반도네온 연주가 함께한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김아람 씨가 보물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시는 음반에서 전해드린 연주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이 마련한 장르 특집 1편, 탱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 두 번째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심은 있지만 깊이 알지는 못했던 탱고에 대해서 밀도 있게 알아가는 시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사흘은 탱고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또 목요일에는 콩 스튜디오에서 고상지 씨와 김아람 씨를 비롯한 여러 연주자가 함께하는 라이브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탱고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시간. 특히 라이브 공연이 펼쳐지는 목요일에는 애청자 여러분께 깜짝 이벤트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탱고 음악가들에게는 다른 장르에는 없는 그런 좀 특별한 연대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그 오마주를 넘어서는 존경도 있고 서로에게 보내는 짙은 우정이 느껴질 때가 많던데요. 네.
1: 네, 맞습니다. 저도 이런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내면서 그 또 곡을 들으면서 그 곡에 대한 감동이 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 전해드릴 그 두 곡이 바로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우정과 존경이 담긴 이제 첫 번째 세트입니다. 그 첫 번째로 그 가져온 곡이 바로 카를로스 디 사를리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이끄는 오케스트라의 밀롱게로 비에코라는 곡이고요. 네. 이 곡은 이제 그 밀롱게로라고 하는 게 그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밀롱가와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단어인데 네. 나이가 든 탱고 춤을 추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탱고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밀롱게로 비에코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를로스 디 사를리는 탱고 역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데요. 그 어린 시절에 그 총기 오발 사고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어가지고 그 연주뿐만 아니고 모든 사진에 보면 항상 검은 선글라스를 자신의 그런 그 대표적인 그런 아이템으로 항상 착용하고 계시고요. 그 자신의 연주가 절대로 녹화되지 않도록 굉장히
2: 진짜
1: 네, 굉장히 노력을 했던 걸로도 유명하고 또 자신의 피아노 그 연주를 악보로도 절대 적어서 남기지 않기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등장하는 그 아니발 트로릴로라고 하는 탱고 반도네온 연주자가 디사를리는 자신의 비밀을 무덤에 가져가 버렸다라고 말했을 정도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끄는 굉장히 섬세하면서 유려하게 흐르는 오케스트레이션이 특징인 이 곡 밀롱게로 비에코 들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어지는 곡이 바로 이 밀롱게로 비에코의 멜로디를 차용해서 그 이 디살리에 대한 존경을 담은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카를로스 가르시아라고 하는 분이 작곡을 한 곡이고요. 제목 자체가 너무 명확하게 알 마에스트로 콘 노스탈기아라고 해서 그 마에스트로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서 그에게 바치는 그런 곡을 준비했습니다.
0: 네, 그렇게 두 곡을

곡을 이어서 들어볼까요? 먼저 카를로스 디사를리의 밀롱게로 비에호. 이 곡은 작곡자인 카를로스 디사를리가 이끄는 그의 오르케스트라 티피카의 연주이고요. 이어서 작곡가 카를로스 디사를리에 대한 존경을 담아서 카를로스 가르시아가 작곡한 알 마이스트로 콘 노스탈히아, 그리움을 담아 마이스트로에게라는 곡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0: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밀롱게로 비에호라는 탱고를 즐기는 노인, 노련한 탱고 댄서라는 의미겠죠. 이 곡 카를로스 디사를리가 작곡한 이 곡을 작곡자인 카를로스 디사를리의 오르케스트라 티피카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그 바로 그 곡 밀롱게로 비에호의 일부를 차용해서 카를로스 가르시아가 존경을 담아서 작곡한 곡 알 마에스트로 콘 노스탈기아, 그리움을 담아 마에스트로에게라는 곡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 곡은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다큐멘터리 부에노스아이레스 탱고 카페, 원제는 카페 델로스 마에스트로스죠. 2008년 작품 다큐멘터리 OST에 수록된 연주였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1: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 2008년 당시에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그 당시에 현존해 계셨던 탱고의 전설분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자료를 남기자라는 뜻에서 이 프로젝트가 기획이 됐고 그 탱고의 전설 작곡가분들의 대표곡들을 하나씩 고르고 그때 당시에 또 살아계셨던 그 탱고 연주자분들 전설적인 탱고의 연주자분들을 또 각 파트별로 모아서 그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그 각자의 곡의 다른 스타일을 그 작곡가가 직접 지휘를 하면서 그 스타일을 표현하게 하고 그래서 그 공연을 그 테아트로 꼴론이라고 하는 꼴론 극장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아름다운 오페라 극장이 있거든요. 네. 그 곳에서 공연을 올리는 것까지의 과정을 담은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0: 네. 그 뭐 두 분에게는 정말 각별한 작품이었겠어요. 그렇죠?
2: 네. 제가 거기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명대사가 나오는데 이 카를로스 가르시아가 한 너무 멋진 명언이 있습니다. 그 나라 언어로 말했지만 제가 굳이 약간 조금 의역을 하자면은 네. 당신이 만약에 잘 연주된 탱고를 듣고 그 깊은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너는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해라.
1: 그죠? 그게 너무 좋아서 눈물이 네. 났는데. 근데 그이 카를로스 가르시아 선생님이 굉장히 백발에 약간 단발머리처럼 보이는 그런 부스스한 머리를 하시고 네. 뿔테 안경을 쓴 박사님처럼 보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분이 이렇게 그이 곡에 대한 이 곡을 만들게 된 과정을 또 인터뷰에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뒤에 이제 그이 곡을 리허설하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그분이 이제 이 곡을 이제 본인이 들었을 때도 내 것 같지가 않고 하늘에서 뭔가 메시지가 내려와서 작곡을 하게 된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이 다큐멘터리 자체가 이 모든 그 곡에 얽힌 비화라든지 또 탱고 음악의 리허설은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표현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녹아 있어서 그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애청자 여러분들도 다큐멘터리 부에노스아이레스 탱고 카페라는 다큐멘터리를 꼭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로를 존경하고 우정을 나눈 음악가들의 이야기 더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고상지 씨.
2: 제가 소개할까요? 사실 이 곡을 택한 것은 김아람 씨여서 제가 지금 말을 별로 안 해서 저에게 이걸 토스한 것 같은데.
1: 아, 네.
2: 아람 씨, 일단 저는 오라시오, 저는 가장 존경하는 탱고 피아니스트가 바로 오라시오 살간이지만은 이 곡을 택한 것은 김아람 씨입니다.
0: 네네.
1: 아, 제가 그 이 뒤에 나오는 그 아구스틴 바르디라고 하는 분에게 헌정하는 곡을 고르면서 그렇다면 아구스틴 바르디라는 작곡가가 썼던 굉장히 유명한 탱고의 클래식 곡 중에 하나는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 해서 네. 가져온 곡이 바로 이 가시오시에고라고 하는 곡이고요.
0: 네.
1: 이 가시오시에고라고 하는 것은 그 직역을 하면 눈먼 닭이라는 뜻인데요.
0: 네.
1: 그 뭐 눈을 가리고 하는 어떤 놀이를 일컫는 말이라고도 하지만 또 그 한편으로는 은유적으로 탱고 음악을 연주할 때 그 눈을 가리고 서로에 대한 그 음악적인 본능이라든지 감각에 의해서 그 탱고에 그리고 그 혼에 기대어서 서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을 또 빗대어서 이런 제목을 지었다고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원래는 그 오스발도 뿌글리에세라고 하는 악단의 곡으로 정말 많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탱고 쇼에서도 많이 쓰이는데요. 네. 오늘은 특별히 방금 전에 너무 좋아한다고 언급해 주신 오라시오 살간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이끄는 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이어드릴 곡은요.
1: 네. 이어드릴 곡은 그래서 이 아구스틴 바르디라는 작곡가에게 헌정을 한 돈 아구스틴 바르디 그 경어를 써서 돈 아구스틴 바르디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오라시오 살간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이끄는 오중주입니다. 그런데 그 어제 잠시 소개해드렸던 킨테토 레알이라고 네네. 하는 팀이 그 멤버가 조금 바뀌어서 그렇지만 그 피아니스트인 오라시오 살간 그 선생님께서는 그대로 계시고 네. 그 멤버가 조금 바뀐 상태로 이렇게 또 녹음을 한 음반이 있는데요. 네. 그 음반에 수록된 돈 아구스틴 바르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0: 네. 이렇게 두 곡 이어드리죠. 먼저 가시오시에고라는 눈먼 닭이라는 직역하자면 네, 아구스틴 바르디의 곡을 오라시오 살간과 그의 오르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고요. 두 번째 곡은 오라시오 살간이 아구스틴 바르디에게 헌정한 곡 돈 아구스틴 바르디라는 곡. 이 곡은 오라시오 살간이 이끄는 누에보 킨테토 레알의 연주입니다.

0: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아구스틴 바르디의 곡 가쇼 시에고 였어요. 이거 오라시오 살간과 그의 오르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오라시오 살간이 아구스틴 바르디에게 헌정한 곡 돈 아구스틴 바르디. 돈은 남자에 대한 경칭이죠. 이 곡 오라시오 살간이 이끄는 누에보 킨테토 레알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진한 우정과 존경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연이 올라왔네요. 잠깐.
1: 네, 선생님.
0: 9628번 쓰시는 분, 혼자 남아 근무 중입니다. 피곤하고 집중해서 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인데 음악이 함께여서 덜 지치네요 하셨고, 지니리129님, 소개하시는 두 분의 말에 설렘과 열정이 가득 담겨 전해오네요.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셨어요. 네. 정말 탱고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냥 이렇게 몇 마디 주고받는 그 가운데서도 정말 크게 느끼게 되는 그런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하실 말씀이 있었어요.
1: 죄송합니다. 제가 재밌는 썰이 하나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표준어가 아니군요. 네. 제가 이제 오라시오 설가님을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 가서 이제 그 언어 공부를 하는데 설간의 인터뷰 집으로 언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굉장히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오라시오 설간 이제 본인이 이제 하신 말씀이신데 자신을 굉장히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아스토르 피아졸라와 오라시오 설간을 굉장히 대비적인 대조적인 연주자로 항상 많이 비교를 했는데. 그 탱고라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좀 많이 보수적인 장르의 음악이란 말이죠. 그래서 피아졸라가 막 혁신을 일으켰을 때 좀 비난도 많이 받았었고 그랬었는데 그 오라시오 설가는 그 탱고의 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형식 아래 틀에서 두 분 다 오라시오 설간 피아졸라 둘 다 궁극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지만은 오라시오 설간은 그 탱고의 틀 안에서 정말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고 발전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고 피아졸라는 그 틀을 깨는 깨면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그런 두 분이 이제 비교를 많이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게 너무 저는 재밌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이 오라시오 살간이라고 하는 연주자가 방금 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편곡뿐만 아니고 그 탱고에서의 피아노 연주 스타일에 있어서도 너무 독보적으로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그 탱고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안에서 정말 최대한의 혁신을 이루어낸 아름다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방금 들으신 두 곡은 오라시오 살간의 연주가 다 들어가 있는 연주였습니다. 진한 우정과 존경의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가 또 기다리고 있죠?
2: 네,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니발 트로일로라고 하는 그 탱고의 역사에서 또 한 분의 빠질 수 없는 반도네온 연주자이자 악단의 지휘자이자 작곡가이신 분과 그 아스토르 피아졸라, 아까 전에도 소개해드린 그 탱고의 그 혁명가로 많이 알려진 그 분 사이의 우정과 존경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아스토르 피아졸라가 항상 혁명가, 누에보 탱고 그리고 뭐 탱고 전통 탱고를 약간 배척한 그런 이미지라든지 또는 전통 탱고계에서 배척을 당한 이미지라든지 이렇게 또 많이 알려져 있고 그것이 일면 사실인 부분도 있는데요. 아스토르 피아졸라 자체는 정말로 전통 탱고의 정말 모든 것을 섭렵을 하고 본인의 스타일을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알고 보면 전통 탱고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니발 트로일로라고 하는 분은 약간 그런 전통적인 그 탱고 악단 중에서 이 탱고의 연주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낸 그런 악단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이 악단에서 아스토르 피아졸라가 반도네온 연주자로도 오랫동안 일을 하고 네. 그리고 그 이 악단이 발매한 많은 곡들의 편곡을 또 담당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알고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일화들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한 곡인 게하스 데 반도네온이라고 하는

0: 네네.
1: 야채, 그러니까 그
2: 베르도라
1: 네. 야채, 한국말로 야채죠. 네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야채라고 부르는데 그 아마 오늘 들으신 곡에도 많이 나왔지만 곡 후반부에 네. 굉장히 빠르게 뭔가 따가따가따가따가 막 이렇게 연주한단 말이에요. 반도네온들이 네. 그걸 이제 바리아시온이라고 네. 하고 아까 말한 속으로 야채라고 하는데 그때 또 댄서들이 네. 엄청나게 화려한 기술을 또 보여줘요. 거기서 네. 그러면서 이제 탱고 쇼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 부분을 연주를 아주 잘해내면은 정말 너무 멋진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특히 키아스테 반도네온의 이 바리아시온이 너무 어려워서
0: 네.
1: 이게 한마디만 보면은 실력이 보이고 저도 언제나 도전하는 마음으로 이 야채를 도전하지만 예, 언제나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연주자로서 가장 실력의 네, 판가름이 네. 쉬운 곡이기도 합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0: 그리고 이어서 들으실 피아솔라의 곡은?
2: 네, 이어서 들으실 피아솔라의 곡은 엘 고르도 트리스테라고 하는 곡인데요.
0: 네.
2: 이 아니발 트루일로의 그 애칭, 별명이기도 했던 고르도라는 네. 단어와 트리스테, 그 트루일로를 잃고 나서 그 별세하시고 나서 그를 향한 그 사무치는 그리움을 담은 그런 슬픈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이 곡은 특별히 또 트루일로와 뗄 수 없는 그런 그 싱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네네네. 로베르토 고시에네체라고 하는 그 굉장히 그 아니발 트로일로가 아까 그 말씀드린 리베르텔라와 비슷한 느낌으로 약간 사방이 이렇게 네. 뚠뚠하신 스타일이라고 하면 이 고시에네체는 굉장히 대비되는 이렇게 위로 그 수직으로 상승하는 것 같은 그런 네. 모양을 가지고 계신 굉장히 탱고의 역사에서 중요한 그런 싱어신데
0: 네, 네.
2: 이분이 어떤 그 트루일로랑 굉장히 많은 앨범도 발매하시고
0: 네.
2: 그 수많은 밤을 뭐 연주도 하시고 그 유흥도 즐기시고 네. 술도 마시고 그렇게 함께 보낸 그런 추억들을 담아서 정말 그 애끓는 마음을 특유의 그 약간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창법이 있는데
0: 네, 네.
2: 그런 창법으로 그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0: 네, 그 두 곡. 먼저 들으실 곡은 아니발 트로일러의 게하스데 반도네온 그리고 두 번째 곡은 피아솔라의 엘 고르도 트리스테 이렇게 두 곡 이어드립니다. 두 번째 곡에는 로베르토 고에네체의 목소리가 함께합니다.

0: 네,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키 하스테 반도 네온, 이 곡 아니발 트로일로의 곡, 그리고 이어서 피아솔라의 엘 고르도 트리스테, 아니발 트로일로에 대한 헌정곡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곡에는 로베르토 고예네체의 목소리가 함께 했습니다. 아, 오늘도 두 분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내일은 또 어떤 탱고의 모습을 보게 될까요?
1: 네, 내일은 탱고의 악기, 편곡, 그리고 저희 둘의 보석 같은 숨은 명곡을 소개합니다.
0: 네, 아, 아주 간단하네요. 네, 내일도 큰 기대가 됩니다. 고상지 씨, 김아람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세상의 모든 음악이 준비한 장르 특집 탱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 내일 세 번째 시간도 알차게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스튜디오 라이브 콘서트가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흥규,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지만 군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지만 군반 매주 화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교향곡, 관현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루드비 판 베토벤의 교향곡 6번 F장조 작품번호 68 전원 전악장을 카를로스 클라이브가 주의하는 바이에른 국립 관현악단의 1983년 실황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가브리엘 포레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작품번호 13, 마티아스 링겐펠드의 바이올린, 페터 오르트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지명음반 오늘 첫 곡 새로 나온 음반 가운데서 준비했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연주 그리고 귀한 레퍼토리가 귀를 잡아당기는데요. 카롤 지마노프스키의 현악사중주 2번 작품번호 56 벨체아 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

명실공히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굴지의 현악 사중주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벨체아 사중주단의 신보 가운데 전해드렸습니다. 카롤 지마노프스키의 현악 사중주 2번 작품 번호 56, 오늘 명연주명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가브리엘 포레의 바이올린 소나타입니다. 포레의 바이올린 소나타는 두 곡이 있는데 이 초기의 작품과 또 말년의 작품이 있죠. 확실히 말년의 작품은 좀 복잡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초기 작품은 다가가기 쉬운 그런 대중친화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작품 번호 13, 마티아스 링겐펠드의 바이올린, 페터 오르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작품 번호 13, 마티아스 링겐펠드의 바이올린, 페터 오르트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명 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오늘 집중감상곡 베토벤의 교향곡 6번 전원 준비했습니다. 이 베토벤은 잘 알려진 대로 사람은 속일 때가 있지만 자연은 그렇지 않다. 또 숲 안에 있으면 기쁘고 행복하다. 이 자연을 사랑하는 말을 많이 남겼죠. 세속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서 좋아하는 자연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서 위안을 얻었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곡을 작곡한 곳은 한적한 하일리겐슈타트였죠. 이 교향곡은 전원이라는 제목을 지니고 있습니다. 베토벤은 각 악장에 표제를 붙였지만 결코 거기에 따른 안이한 표제 음악을 썼던 건 아니죠. 베토벤 자신이 말하는 대로 묘사라기보다는 차라리 감정의 표현이라는 태도를 취했고요. 자연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중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죠. 사악장은 전형적인 묘사적 수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밖에 다른 악장에서도 시냇물 흐르는 소리나 새의 울음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연성을 지니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죠.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보통 교향곡들은 악장이 단절돼서 연주되는 것이 보통인데 악장 간 연결된 그런 악장들이 많이 있죠. 이건 이제 낭만주의 교향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 알아보고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장 시골에 도착했을 때의 경쾌한 기분, 두 번째 악장 시내가의 전경, 세 번째 악장 시골 사람들의 즐거운 모임, 네 번째 악장 뇌우 폭풍우, 다섯 번째 악장 감사의 노래,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6번 F장조 작품번호 68 전원, 카롤 스클라이브가 주연하는 바이에른 국립관현악단의 청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교향곡 6번 F장조 작품 번호 68 전원 전악장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주요하는 바이에른 국립관현악단의 1983년 실황 레코딩이었습니다. 이 클라이버는 부틀렉 포함해서 실황 레코딩이 몇 종이 있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실황 레코딩인데 연주가 끝나고 열화와 같은 박수가 나올 법도 한데 그 갭이 상당히 깁니다. 박수가 나오기까지. 그거는 클라이버의 연주가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관중들이 압도당했기 때문에 박수를 언제 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좀 시원치 않았죠? 근데 나중으로 갈수록 열화와 같은 박수가 쏟아집니다. 오늘 집중 감상곡이었고요. 이어서 루이 슈퍼의 클라리넷 협주곡 1번 C단조 작품 번호 26 안드레아스 오텐잠머의 클라리넷 야닉 네제 세갱이 주연하는 로테르담 필이 함께합니다.

앞서 베토벤의 교향곡 오늘 집중 감상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루이 슈퍼는 베토벤이 지휘를 할 때 단원으로 있었던 인물이죠. 작곡가 겸 연주가로 당대의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베토벤 근처에서 베토벤을 가장 잘 살폈던 그런 인물로 또 역사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루이 슈퍼의 클라리넷 협주곡 1번 C단조 작품 번호 26 안드레아스 오텐잠머의 클라리넷 야닉 네제 세갱이 주연은 로테르담 필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명인 중 명음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 한 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탄 승객들은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합니다. 누군 좀 더 속력을 내서 빨리 가길 원하고 누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바라기도 하죠. 하지만 어느 하나 직접 노를 잡진 않습니다. 선장을 믿고 그저 맡겨둘 뿐이죠. 각자가 품고 있는 생각은 다를지 몰라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기 위해 배에 올라탄 마음은 모두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 표도 그렇게 함께 타고 있는 배가 잘 항해할 수 있도록 훌륭한 좌표가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첫 곡 뱃노래 김용우와 아카펠라 그룹 솔리스치의 노래입니다.

너영나영, 양지은의 노래였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린 첫 곡, 뱃노래, 김형우와 아카펠라 그룹 솔리스트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항해 속에서 누군가의 존재는 든든한 표지가 되어주곤 하죠. 흔들리지 않는 길을 찾기보다 함께 흔들려줄 사람이 있다는 게 더 큰 위로가 되는 날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명예가 대단한 선비는 틀림없이 대중의 미움을 사더라. 이름 얻기 진실로 쉽지 않지만 이름 속에 처하기란 더욱 어렵네. 명예가 한 계단 올라가면 비방은 10층 계나 높아지지. 얼굴빛 의젓하면 오만타 하고 농이라도 할라치면 얕본다 하며 눈이 둔해 얼른 기억하지 못하면 모두가 교만하다고 하는 거야. 다산 정약용의 시 집을 그리는 70운 해장에게 붙이다 일부였습니다. 해장은 스님인데요. 정약용이 이 스님을 봤을 때 솔직하고 꾸밈새가 없으면서 남에게 아부하지 않는 태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사람들은 해장을 귀히 여기지만 모르는 자들은 교만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렇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설명할 수도 없으니 시를 지어 전한 거라고 합니다. 명예가 대단할수록 미움을 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진가는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평조회상 중령산 무능관의 대금 박영승의 검은고연주입니다.

평조회상 중령산, 문흥권의 대금과 박영승의 검은고 연주로 옛길 따라 느긋하게 이어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남창가곡 평조 두거, 구름이 무심탄 말이 예찬건의 노래입니다.

남창가곡 평주 두거 구름이 무심탄 마리 예찬건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연석이 작곡한 어느 섬 현아강상불 초콜릿의 연주 함께 하시죠.

시를 가사로 하는 시조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를 가사로 하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평시조 월출산을 전해드립니다. 조선시대 윤선도의 작품을 노래한 것으로 3장으로 구성된 사설에서 1장과 2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월출산 높더니만은 미운 것이 안개로다. 천왕 제일봉을 일시에 가리워다. 월출산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안개가 끼니 가장 높은 봉우리 천왕봉도 단번에 가려졌단 말입니다.

상시주 월출산 이어지는 마지막 장 사설입니다. 두어라 해 퍼진 후이면 안개 아니 거드랴. 해가 뜨면 안개가 사라질 테니 가만히 두고 지켜봐도 될 거란 말입니다. 이 시조는 임금과 관련된 노래라고도 합니다. 산이 임금, 안개가 간신인 건데요. 임금이 간신 때문에 눈과 귀가 가려져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해도 언젠간 다시 밝은 진실이 밝혀지고 간신도 물러날 거란 말인 거죠. 그럼 평시조 월출산을 김월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평시주 월출산 김월하의 목소리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런겐마당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국악 혹은 퓨전 국악이라는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산과 역사, 터전에 대한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팀이죠. 런겟마당의 연주로 련까지 감상하셨습니다. 내일 마주할 풍경이 오늘과 다르기를 바란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뒷짐지고 서 있는 방관이 아니라 기꺼이 참여해서 표현하고 또 표현한 마음일 겁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서은이 작곡한 곡 준비했습니다. 바람의 언덕, 김경미의 가야금과 여러분의 연주로 전할게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글루크의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중에서

루페오의 아리아, 얼마나 맑은 하늘인가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캐롤린 워킨슨이 노래하고요. 얀 빌랜드 브린트가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바우 솔로이스트의 연주입니다.

글루기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르디체 중에서 아내를 찾아 길을 떠난 오르페오가 엘리시움, 즉 낙원에 도착해 청명하고 깨끗한 공기에 놀라 부르는 아리아, 얼마나 맑은 하늘인가. 오늘 새아침의 클래식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노래에는 메조소프라노 캐럴린 워킨슨, 얀 빌렌 데 브린트가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바흐 솔로이스트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바흐의 음악으로 이어갑니다. 바흐가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3회파를 편곡해서 만든 오르간 협주곡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593번입니다. 알레그로, 라르고의 스피리토소, 알레그로의 전악장이고요. 오늘은 플랜더스 리코더 콰르텟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가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3회파를 편곡해서 만든 오르간 협주곡 디단초 바흐 작품 번호 593 전악장을 플랜더스 리코더 콰르텟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18세기 이탈리아의 음악가 살바토레 란첸티의 첼로 음악 준비했습니다. 쉽고 우아한 취미를 위한 6개의 첼로 소나타 중에서 소나타 5번 디장조 전악장입니다. 라르고 파스토랄레 알레그로 론도 알레그로고요. 발라주 마테 바로크 첼로 안탈사보의 오르간과 합시코드 데네스 카라손의 콘티노 첼로 이고르 다비도비치의 테오르보 연주입니다.

첼리스트 발라주 마테와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한 연주로 18세기 이탈리아 음악가 살바토레 란체티의 쉽고 우아한 취미를 위한 6개의 첼로 소나타 중에서 소나타 5번 D장조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6월 3일 수요일 새 아침의 클래식 이번엔 18세기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활약한 음악가 게오르크 비레림 그루버의 음악 듣겠습니다. 포르테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2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준비했는데요. 그루버의 건반 협주곡 작품들은 북독일의 감정 양식과 남독일의 화려한 갈란트 양식을 조화롭게 융합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포르테피아노 연주에는 아르투르 슌더부드, 함께하는 단체는 앙상블 크리스토퍼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게오르크 빌헬름 그루버의 포르테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2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몰토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아르투르 슌더보드의 포르테피아노 연주 함께한 단체는 앙상블 크리스토포리였습니다. 계속해서 텔레만의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판타지아 1번 B플랫 장조 텔레만 작품 번호 40-14 전해드립니다. 연주에는 알리나 이브라기모바입니다.

알리나 이브라기 모바의 바이올린 연주로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의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판타지아 1번 B플랫 장조 텔레만 작품 번호 40-14 들으셨습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오늘은 퍼즐의 곡으로 마칩니다.

헨리 퍼셀의 두 달 플랫과 바소 콘티누를 위한 샤콘네, 필립 피에를로가 이끄는 리차르카르 콘서트가 연주했습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2026년 6월 3일 수요일, 오늘은 6.3 지방선거일입니다. 한 시간 전인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투표는 오후 6시까지 계속됩니다. 18살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08년 6월 4일에 태어난 유권자가 이번 선거의 막내 투표자입니다. 반드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챙겨서 지정 투표소에 가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국의 소설가이자 언론인 윌리엄 사이먼이 말한 것으로 알려진 문장을 찾았습니다. 나쁜 정치인은 투표하지 않는 좋은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다.

0: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으로는 35번 중에서 3악장 피날레였습니다. 알레그로 비바치시모였습니다. 크리스티안 피라스의 바이올린과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후입니다. 6월 3일 수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나쁜 정치인은 투표하지 않는 좋은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다. 미국의 소설가이자 언론인 윌리엄 사이먼이 한 것으로 알려진 말입니다. 오늘 치러지는 2026 지방선거 본투표. 사전투표와 다릅니다.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전투표는 전국의 어디에서나 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진 있는 신분증 챙겨가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월 3일 수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하이든의 건반 협주곡,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협주곡 풍년입니다. 2부 코너 3분 백과 이번 주 주제 환상곡인데요. 오늘은 소나타를 만난 환상곡으로 준비했습니다. 1부에 있는 시간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6월의 주제 오선지 위의 월드컵. 오늘의 오선지휘의 월드컵 어떤 경기일지 잠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 변함없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출발 FM과 함께입니다. 우리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 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 FM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있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종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부분 지역 30도 이상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 31도 안팎으로 올라 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온열 질환 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방선거일은 오늘 전국적으로 막다가 오전부터 높은 구름이 간간이 들어오겠고요. 제주는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도와 충북 남부 내륙으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소나기 양은 5에서 30mm, 강원도에는 최대 40mm 가까이 되겠습니다. 내일도 경기 동부와 충북 경북에 소나기가 내릴 텐데 이때는 최대 60mm의 강우량 예상돼서 시간당 30mm 정도 강하게 내리는 소나기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대전, 대구가 31도, 전주 30도, 제주 25도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이 27도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남부 내륙에 안개가 짙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인해서 지표 부근이 습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남쪽 안개 짙은 편입니다. 항공기 운항 정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1km 정도 되는 안개 낀 곳이 많아서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인 곳이 상당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로베르트 슈만 바이올린 소나타 1번 작품 번호 105번 전곡 다 들었습니다. 1악장 격정적인 표현으로 비트라이덴 샤프트리흄 아우스트룩 2악장 알레그레토 알레그로보다 조금 느리게 3악장 레프하프트 화려하게 전곡이었습니다.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과 마르타 아레리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8557 쓰는 분입니다. 야간당지 7366 쓰는 분이군요. 죄송합니다. 7366 쓰는 분 야간 당직 마치고 이제 퇴근합니다. 몸은 천근만근

머리는 멍한데 마음 다 잡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음악 선물 주는 것 같은 출발의 팬과 함께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머리 멍한데 가서 좀 푹 좀 주무셔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편한 휴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7366 쓰는 분이었습니다. 1991 쓰는 분, 과제 발표 준비하느라 밤새 씨름하다 누워있습니다. 출발의 팬과 함께 듣고 있으니까 오늘 하루도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아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1991 쓰는 분이었고요. 8557 쓰는 분, 6시 10분에 투표하고 출근했습니다. 아이고 출근하셨어요 오늘. 투표하는 날 쉬는 날인데 그래도 휴일엔 사무실에서 출발의 팬과 함께 틀어놓고 일할 수 있어서 좋네요. 오늘 하루도 모두 힘내자고 자기 최면이라고 괄호 안에다 넣어주셨습니다. 8557 쓰는 분. 어제 밤새신 분들도 많이 있고 오늘도 출근하신 분들도 많이 있네요. 8557 쓰는 분, 출근하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한 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쓰십니다. 잘 다녀오세요. 그 와중에 또 투표까지 하셨으니까 민주시민이십니다. 아이들의 건반협주곡 11번, 호복해머노 18번 중에서 1악장 비바체 듣겠습니다. 마르크 앙드레 에물링 피아노, 베르나르 라바디가 지휘하는 레 퓨룽 디 화 연주입니다.

요셉 하이든 건단엽 주곡 11번 호복행 번호 18번 중에서 1악장 비바체였습니다. 마르크 앙드레 아몰랭 피아노 베르나르 라바디가 지휘하는 레 비올롱 디 호아 연주였습니다. 1034 쓰는 분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아내 안진경 씨의 생일입니다.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는 사람 당신 덕분에 매일이 든든하고 행복해.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자. 사랑해. 1034 쓴 분이었습니다. 부인의 생일이군요. 안진경 씨 그리고 1034 쓰는 분 더 행복하십시오. 생일 축하드립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1034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9877 쓰는 분입니다. 1971년 6월 3일생 남편의 생일입니다. 아침 오늘은 남편과 둘이 먹습니다. 1999년에 맨손으로 결혼한 우리 집 사고 딸 키우고 잘 살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남편이 울지도 모르겠어요. 9877 쓰는 분 같이 듣고 계세요? 예, 많이 쓰셨습니다. 존경스럽네요. 더 행복하십시오. 두 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두 분께서 식빵으로 아침 드실지도 모르겠네요. 1538 쓰는 분입니다. 7년간의 직장생활 뒤로 하고 33 조금 늦게 소방관이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휴일이지만 강의가 있어서 6시 반에 선거하고 전철 타고 학원에 가고 있습니다. 출발의 팬과 함께가 힘이 되고 잠을 깨워주네요. 1538 쓰는 분이었습니다. 세상에 늦은 일은 진짜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먹은 그 순간 딱 그게 제일 빠른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1538 쓰는 분 오늘도 공부 듣는 것마다 보는 것마다 머리에 쏙쏙 오래오래 기억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네요. 기원하겠습니다. 1538 쓰는 분께도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이달 6월의 주제는 오선지 위의 월드컵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지구촌을 하나로 만들듯 출발의 팬과 함께는 클래식 음악 팬들을 하나로 만드는 오선지 위의 월드컵 준비했습니다. 월드컵 개막전까지 각 조별리그 대진표를 따라서 여러 나라의 음악가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조는 D조입니다. D조, 호주, 파라과이, 미국, 튀르키예가 겨룹니다. 이번 월드컵은 세 나라의 공동 개최지만 경기의 4분의 3이 미국에서 열립니다. 개최국의 2점을 누릴 미국과 16년 만에 본선에 오르는 파라과이, 역대 최고 성적 16강 넘어를 바라보는 호주, 그리고 유럽의 복병 튀르키예까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승부가 예고됩니다. 그중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맞붙는 튀르키예와 미국의 경기를 앞두고 오늘은 두 나라 1940년대생 연주자의 가상 대결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튀르키예의 피아니스트 이딜 비렛입니다. 뛰어난 신동이었던 그녀를 위해서 튀르키예 의회는 이 어린이의 국외 유학을 허가하는 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전폭적으로 그녀를 지원했습니다. 알프레도 코르투와 휘렐름 캠프의 애제자였고 뛰어난 쇼팽 전문가이자 리스트가 편곡한 베토벤 교향곡 음반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미국의 머레이 페라이어, 1972년 리즈 콩쿠르 우승자로 호로비치의 마지막 제자이자 깊고 지적인 해석으로 사랑받습니다. 한때 손가락 부상으로 무대를 떠났다가 지난 2000년에 재기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D조 튀르키예 터키 행진곡 그리고 미국 신세계 교향곡 미국 대 튀르키예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음악가로 미리 만나볼 텐데 이 축구 경기 자체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있는데 이 경기가 제 생각엔 사실상 이 조의 그러니까 D조의 1위 결정전일 가능성이 높기도 하겠습니다. 쇼팽의 녹턴 작품으로 9의 2
튀르키예 대표하는 이딜 비렛의 피아노 연주, 이어서 슈베르트의 즉흥곡 도이치번호 899의 2, 이 곡은 미국을 대표하는 머레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6월 오선지위의 월드컵. 오늘은 튀르키예와 미국 D조 경기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프란시스 슈베르트의 즉흥곡 도이시번호 899의 2, 미국을 대표하는 머레이 페라이어, 앞서선 쇼팽의 녹단 작품번호 9의 2, 튀르키예를 대표하는 이딜 비렛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출발 FM과 함께의 제시곡은 차이콥스키의 4개 중에서 6월 뱃노래입니다. 이 곡을 들으면서 최고의 감동을 주었던 그 연주자의 이름을 저희에게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연주자 소개합니다.

차이콥스키의 사계 작품으로 37B 중에서 6월 뱃노래였습니다. 스비아토스크라프리트르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여러 가지 소리가 섞여 있었죠. 음악 소리 외에도 1966년에 녹음했는데 그 녹음한 장소가 전문 공연장이 아니라 녹음 스튜디오가 아니라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소리들 하지만 정감 있는 소리들 현장감을 살려주는 이런 소리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스피아토 슬러프리테르 피아노 연주를 들었습니다. 좋네요. 지금 시각 8시 3분 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설가이자 언론인 윌리엄 사이먼이 한 것으로 알려진 말입니다. 나쁜 정치인은 투표하지 않는 좋은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다. 6월 3일 수요일 63 지방선거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저는 이재후입니다.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솔번호 124번 중에서 1악장이었습니다. 알레그로 마이스토스 템프 주스토 정확한 따르기로 베아트리스 베리의 피아노 줄리앙 마스몽데가 지휘하는 체코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앞서서 제가 편식의 유혹 오늘 당첨자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오늘 당첨자는 8362 쓰는 분입니다. 휴대전화번호 롤케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4979 쓰는 분입니다. 어젯밤에 음식 잘못 먹고 체해서 밤새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투표하고 출근 중인데 나만 출근하나 싶은 상대적 박탈감이 들었는데 라디오 들으니까 다른 분들도 출근을 하는군요. 배가 아팠지만 위안을 삼고 잘 견뎌야겠습니다. 4979 쓰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속담 중에 제가 정말 들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무릎을 치는 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 속담. 아, 사고 치고 쓰는 분이었습니다. 배 아픈 게 좀 나으셨나요? 잘 다녀오세요. 1863 쓰는 분입니다. 무의미하게 지나버릴 수 있는 하루 출발의 팬과 함께가 차분하게 가라앉혀줍니다. 기분 좋은 무게 중심. 집에서도 함께하고 있다고 1861 하시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분 좋은 무게중심 너무 많이 잡아당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훅 불며 날아가지도 않을 그 정도 새알 같은 느낌 아닐까요? 손에다가 새알 쥐어본 적 있으세요? 계란은 너무 크고요. 새알 메추리알보다는 조금 큰 예 계란보다는 작고 손에다 그 손바닥 안에 이렇게 딱 쥐고 있으면 아 이거를 힘을 주면 깨질 것 같고 그렇다고 이걸 놓자니 떨어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1861 하시는 분 잘 들어주셔서 안인숙 씨 선거사무원으로 종사하다가 아침 식사 시간이어서 잠깐 나왔습니다. 아유 오늘은 세 끼를 다 밖에서 드셔야 되겠네요. 집에서 싸온 계란 나왔습니다. 계란 두 알과 견과류 커피를 안양천변에서 먹고 있으니까 소풍 나온 느낌입니다. 안양천변 많이들 뛰네요. 선거하러 갈 때 투표하러 갈 때 신분증 꼭 챙겨가세요. 안인숙 씨였습니다. 앞으로 저는 10년 동안은 견과류를 먹지 않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아몬드를 먹다가 아, 이 그 치아 금리였었는데 그게 깨져갖고 어제 치과에 다녀왔습니다. 그, 아, 언제죠? 치과 가신다는 분, 무섭다고 하셨던 분. 그분, 라디오는 연결이라고 그분 말씀 때문에 저까지 치과를 갔고, 우리 현인철 프로듀서도 어제 또 치과 다녀왔고, 신윤주의 가정음악, 박정현 프로듀서도 이가 치아가 뭐 깨졌나? 여하튼. 라디오가 연결입니다. 앞으로 치과 사연도 금지. 농담이고요. 많이 보내주세요. 아우 진짜 치과 가면 살짝 저는 살짝인 것 같은데 옆에서 지켜보는 분은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무서워서 떤 게 아니라 돈이 무서워서 안인숙 씨였습니다. 고생 많으시겠어요 오늘 하루. 아유 집중력도 필요한 오늘 하루시겠습니다. 선거사무원 네, 많이 쓰십니다. 선물 있습니다. 공연 선물인데요.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2026 예술의 전당 월드스타 시리즈 르 콩스르 공연에 우리 출발 FM과 함께 듣고 계신 청취자 5상 10분 초대하겠습니다. 프랑스 바로크 앙상블 르 콩스르가 첫 내한 무대를 여는데요. 이 공연에선 비발디의 트리오 소나타 1번과 12번 폴리아, 스카를라티 전주곡 비롯해서 퍼셀, 마테이스, 라모 같은 바로크 시대 작곡가들의 여러 작품 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공연 직접 가서 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이번 주 금요일에 개별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공연입니다. 오늘 시간 좀 잊지 않으세요? 선거일이어서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선물 신청방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첫 내한 공연을 하는 르콩스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 독주 바이올린과 현악을 위한 협주곡 리옹 번호 155번 중에서 1악장 아다지오 2악장 알레그로 르콩스루 연주로 듣겠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독주 바이올린과 현악을 위한 협주곡 리옹모노 155 중에서 1악장 아다지오 2악장 알레그로 르콩스르 연주로 들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구에서 제공하는 우유 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환상곡 소나타와 만나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악보를 넘기다 보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소나타 13번과 14번 사이 뜬금없이 실려있는 아다지오 템포의 느린 곡 환상곡 C단조 쾌일번호 475번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악장인데 연주시간이 10분을 훌쩍 넘기는 묘한 곡입니다. 양손이 같은 선율을 노래하며 시작하더니 음악은 이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 조성에서 저 조성을 헤맵니다. 밝은 장조와 어두운 단조를 오가고 잠시 우아했다가 갑자기 몰아치고 다시 차분해지기를 반복합니다. 이 극적이고 변덕스러운 음악을 듣고 있으면 마치 마음에 한 차례 소나기가 지나는 기분이 듭니다. 서른즈음의 모차르트가 빈에서 완성한 이 곡은 원래 피아노 소나타 14번 C단조와 묶여서 출판됐습니다. 같은 조성을 쓰는 소나타 14번의 거대한 전주곡의 역할을 하도록 모차르트가 구성한 거죠. 흔히 판타지라 불리는 환상곡은 형식이나 규칙을 벗어나 작곡가의 즉흥적인 영감을 따르는 자유로운 기악곡을 뜻합니다. 모차르트 시대엔 그리 주목받지 못했던 장르였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환상곡과 소나타를 결합하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이어받아 베토벤은 아예 환상곡풍의 소나타를 작곡했습니다. 환상곡과 소나타 둘을 결합한 것인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 소나타입니다. 베토벤은 악보에 이탈리아어로 Quasi una fantasia 거의 환상곡처럼 이라고 적었습니다. 첫 악장 빠르고 당당해야 한다는 당연한 생각을 깨고 대단히 느리고 몽환적인 첫 악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고 가벼운 둘째 악장을 지나서 마지막 셋째 악장에서 비로소 음악이 폭발합니다. 앞선 두 악장은 이를 준비하는 역할인 것이죠. 그렇게 세 악장이 연속되는 하나의 거대한 환상곡처럼 연주됩니다. 오늘 베토벤 곡과 모차르트의 곡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모차르트의 환상곡을 듣겠습니다. 쾌일번호 475번 소녀름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환상곡 쾌일보로 475번 소녀름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박영선 씨, 2년간의 미국 생활 마치고 지난 토요일에 귀국했습니다. 이제 출발의 FM과 함께를 저녁 6시가 아닌 아침 7시에 들을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13시간의 시차가 이제 맞아 들어가네요. 고맙습니다. 멀리서 가까이에서 잘 들어주셔서 박영선 씨였습니다. 3078 씨는 분입니다. 작가 일하다가 해녀가 된 딸이 바다 정화 활동을 하다가 수중 폐금을 수거하면서 밧줄에 손이 감겨서 아이고 손가락 골절 때문에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2주도 아니고 6주예요. 물질도 하지 못하고 컴퓨터 작업도 하지 못하게 된 딸을 위해서 위로가 될 만한 따뜻한 음악 한 곡 부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쇼팽의 녹턴 들려드렸는데 저는 녹턴 들으면 조금 괜찮아질 때가 있더라고요. 아유, 따님이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항상 이렇게 좋은 일, 착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치시더라고요. 아이, 참. 3078 쓰는 분도 같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최경숙 씨, 어제 보내주셨던 사연인데 6월엔 결혼기념일이 있어요. 남편이 달력에 적어놓지 않으면 늘 잊곤 하는데 올해도 달력에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최경숙 씨였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직접 이렇게 적어놔주세요. 남편 달력에. 아,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최경숙 씨였습니다. 물론 또 이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확인하는 마음도 있죠. 아마 오늘 저녁에 개표 방송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최경숙 씨였습니다. 부디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0063 쓰는 분입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저는 국가유공자로 험한 여정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에 보훈의 의미와 평화의 소중함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변의 보훈 대상자와 가족들한테 관심과 애정 갖고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해보게 하는 말씀, 0063 쓰는 분 말씀이었습니다. 신청하신 사무엘 바보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 작품번호 11번 스테판 하위의 첼로 스테판 하우저의 첼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고 이어서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쾌일번호 622번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도 마저 듣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쾌활번호 622번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앞서선 사무엘 바버 현을 위한 아다지오, 작품으로 11번이었습니다. 스테판 하우스의 첼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클라리넷 협주곡을 첼로 연주로 들으니까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지난 월요일에 보내주셨던 사연인데 제가 미처 소개를 해드리지 못했어요. 1360 쓰는 분이 11시에 갑상선암 수술 받게 돼서 수술복 입고 라디오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만 찾는 18개월 된 아기를 할머니 집에 맡긴 상태여서 많이 걱정됩니다. 쾌차해서 아기 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응원의 한 말씀 보태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놓치고 월요일에도 놓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 잘 받으셨죠? 쾌차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360 쓰는 분이었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3중조 7번, 작품으로 97번 대공중에서 2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다비드 그리만의 바이올린과 안드가스 디넬 첼로, 필립 카사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베토벤 피아노 3중주 7번 작품으로 97번 대공 중에서 2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였습니다. 다비드 그리미 말의 바이올린과 안데 카스티넬 첼로 필립 카사르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6324 쓰는 분입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 37년 전 예중 입시곡이었습니다. 수험번호가 1224번이었습니다. 다행히 합격했었죠. 10월 쌀쌀한 날 큰 교문 앞에서 뒷번호인 저를 시험 보는 내내 기다렸던 엄마 보고 싶습니다. 6324 쓰는 분이었습니다. 37년 전에 그날 음악과 함께 수험번호까지 기억하고 계시네요. 세월이 흘러서 우리도 나중에 2026년 6월 3일 오늘을 무언가의 음악과 무언가의 인연으로 오랫동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아람 하차투리안 발레 가야느 중에서 카레춤 막심 벵게로프의 바이올린과 비르투스 연주입니다. 이 곡과 함께 6월 3일 출발 FM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작가 김지연, 이가연, 연출 현인철, 저는 이재우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는 건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양자택일 할 때도 어렵고요. 혹은 선택지가 여러 개일 때도 나름대로 고민과 갈등이 생깁니다. 뭔가 한 가지를 선택할 땐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겠죠. 고르고 나서 만족하기 위해서, 고르고 나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선택하는 바로 이 순간 조금 더 신중해야겠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날 6월 3일 수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이에요.